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리는 노래는 장종 노래 소력의 봄. 함께 하시죠.

0: 진 바가보 그렇게 말하냐소 나도 선마지나 매력길에 펼쳐 펼쳐 펼쳐.
1: 네, 이어서 장종노래 한 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차 타고 소장 가요.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까자흐족 노래입니다. 첫 곡입니다. 당신을 그리며.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은 위글종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사랑.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의 끝곡으로 한혜연, 김상훈 가수가 부른 노래 숙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제품 품질 안전에 대한 근원적 관리를 강화하고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생명 건강과 재산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시장 감독 관리 총국이 전기자동차 전력 공급 설비에 대해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를 실시합니다. 감전 방지, 단락 보호, 내화 내연 등 핵심 안전지표 테스트와 기업 현장 품질 보증 능력, 제품 일치성 검사 등을 통해 제품 품질 안전 최저선을 확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신에너지 차량의 지속적인 보급 발전과 함께 전기자동차 전력 공급 장비는 사람들의 출행 수요를 위해 봉사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8월 1일부터 강제성 제품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 자동차 충전 설비는 출하, 판매, 수입, 기타 경영 활동에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8월 1일 전에 이미 운영에 투입된 설비에 대해서 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인신 재산안전 보장 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속적으로 전기자동차 전력 공급 설비에 대한 강제성 제품 인증 감독관리 강도를 높이고 인증서 없이 출하 판매하거나 인증 표지를 위조 사용하는 등 위법 위반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원천적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며 위험 부담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인민 대중들이 안심하고 구매 사용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더 안전한 제품과 더 안전한 소비 체험을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105편 무엇 때문에 리상과 신념에 대한 교양을 강화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심산 속의 선비 마을 리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광서 민족박물관으로 여러분들 안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배달원 장홍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처서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105편 무엇 때문에 리상과 신념에 대한 교양을 강화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석금형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리상과 신념에 대한 교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신시대 당권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에서의 리상 신념 교양에 기초적 지위를 반영한 것으로서 당권설, 특히는 사상권설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지도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리상과 신념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정치적 영혼입니다. 소방 자산계급 정당과 달리 막스주의 정당은 리교의회 결성된 정당이 아니라 공동의 리상과 신념으로 조직된 정당입니다. 강력한 막스주의 집권당을 건설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촉구를 고수하는 것은 언제나 공산주의자들이 안심 림명하는 근본일 뿐만 아니라 당의 단합과 통일을 유지하는 사상적 토대입니다. 정당은 리상과 신념이 확고하면 더없이 강대한 힘을 갖게 되고 리상과 신념이 희박하면 조직도 규율도 질 수 없는 정당으로 돼 어려움에 부딪히며 해체됩니다. 당원은 리상과 신념이 확고하면 올바른 정치적 방향으로 견제하고 온갖 위험과 곤란의 시련을 이겨내며 자각적으로 각종 진반 사상의 침식을 막으면서 공산주의자의 정치적 번성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지만 리상과 신념이 없거나 확고하지 못하면 정신적 칼슘이 결핍해 연골증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 당이 인민을 용도하여 지난 100년간 분투하는 과정에 거듭되는 좌절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떨쳐 일어나고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도 강인한 혁명의 도주로 싸워 역사의 길이 빛날 위대한 성과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시종, 리상과 신념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당의 사상 건설의 최우선 과업으로 삼아 전당이 사상적으로 근본을 바로잡고 기반을 다지고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어 정신적인 칼슘을 충분히 보충하고 공산주의자의 정신적 지조를 키우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둘째, 리상과 신념에 대한 교양을 강화한 것은 당원 간부들의 리상 신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리상과 신념이 흔들리는 것은 가장 위험한 동료이고 리상과 신념이 바르지 못한 것은 가장 위험한 타락입니다. 한 정당의 쇠락은 만인은 리상과 신념의 상실과 교류에서 비롯됩니다. 소련 공산당은 당원이 20만 명일 때 정권을 탈취했고 당원이 200만 명일 때 히틀러를 패배시켰으나 당원이 약 2천만 명이 됐을 때 정권을 잃게 되는데 특히 중요한 원인이 바로 리상과 신념에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는 것은 막스주의 정당, 사회주의 국가의 정신적 힘과 전도, 운명과 관계되는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반드시 각별히 중시를 돌려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말해줍니다. 현재 대다수 당원 간부들은 리상과 신념이 확고하고 정치민에서 믿음직하며 특히 18차 당대일에 전면적인 종음치당에 단련을 거쳐 광범한 당원 간부들의 네 가지 원칙과 네 가지 자신감이 한층 더 강화되고 리상과 신념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나 극소수 당원 간부들은 공산주의에 의심을 품고 귀신을 믿을지언정 막스 레닌주의를 믿지 않으며 심지어 일부러 소방의 사회제도와 가치관념을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결국 신앙이 모호하고 정신적 기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리상과 신념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고 전당적으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라는 주계 폐기물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인도해서 전체 당원들이 자각적으로 공산주의 원대한 리상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공동리상에 확고한 신앙자와 충실한 실천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셋째, 리상과 신념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당 건설에서 반드시 꾸준히 틀어져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과업입니다. 확고한 리상과 신념을 형성하는 것은 일축에 이루어질 수 있거나 한 번의 노력으로 영원히 안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리상과 신념을 수립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수립되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리상과 신념이 확고하다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확고한 것이 아닙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는 것은 평생 과제로서 꾸준히 수련해야 하며 평생 믿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은 혁명과 건설과 개혁의 제반 역사 시기에 모두 리상과 신념에 대한 교양을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유지하고 당의 창조력, 결집력,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조치로 삼았습니다. 18차 당대회에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1년에 당내 집중교양을 포치하고 전개할 때 모두 리상과 신념에 대한 교양을 한 가지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리상 신념 교양의 일상화와 제도화를 추진하는 중대한 임무를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새 장종의 길에서 반드시 계속 습금평 신시대 전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리상과 신념에 대한 교양을 꾸준히 강화해서 광범한 당원들이 과학 이론에 대한 리성적인 인식과 역사 법칙에 대한 올바른 인식, 기본 국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토대로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경건하면서도 끈질기고 돈독하도록 하며 전당으로 하여금 더욱 자각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2: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노래 가을 소정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심산 속의 선비 마을 리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리갱은 원래 리온으로 불리웠습니다. 리갱에서 리는 심오한 리학을 뜻하고 갱은 현지의 방언으로 냇물을 의미하면서 리학의 발원지임을 자랑합니다. 예로부터 공부를 중히 여긴 리갱에서는 많은 선비들이 나왔고 그들이 쓴 책만 해도 582권이나 되어 어젯날 리갱의 화려한 역사를 보여주고 선비의 마을이라는 이름에 걸맞기도 합니다. 리갱에는 6,700년 전 명나라 때 관료의 저택인 상소제와 청나라 때 엽차 사업가의 저택 이우당, 운계별장, 원림식 건물인 화청, 신비한 우물 금가정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하얀 벽에 검정 기와를 한 이런 고건물들은 날아갈 듯한 처마를 하고 정교한 석각과 목각, 벽돌 조각, 함리하고 과학적인 건축 구도로 건축예술의 보물고로 인정을 받습니다. 리갱의 건물들은 또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생태계 활용의 대표로 꼽히기도 합니다. 선비와 관료들이 많이 난 리갱에는 120여 채의 관료저택이 남아있습니다. 골목마다에 웅장하게 자리를 틀고 앉은 이런 건물들은 깊숙한 뜰과 반들반들한 청색의 벽돌, 날아갈 듯한 처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료의 저택에만 만들 수 있는 계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계단 수를 보고 그 집주인의 관직을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계단이 많을수록 높은 관직을 의미합니다. 대신 일반인의 저택 위부는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지만 합리한 건물 구도와 정교한 조각물로 승부합니다. 그리고 외벽의 코너에 움푹 들어간 돌기둥을 받고 기둥의 윗부분을 깎아 모든 처사에서 양보함을 나타냅니다. 명나라 때 한 관료의 저택인 관청은 뜰 두 개를 거느리고 삼면에 복도를 둔 방 다섯 개의 안채를 가진 웅장한 건물입니다. 안채의 모든 기둥이 둥글지 않고 네모나게 만들어져서 모나게 꿋꿋하게 살려는 주인의 포부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명나라 때 또 다른 관료의 저택인 천관상경은 외벽이 울퉁불퉁하고 문도 외벽 정면이 아니라 귀퉁이에 냈습니다. 그러나 또 방은 반듯하고 네모납니다. 이는 일과 대인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속마음만 곧고 정직하다면 외부적인 모양은 어떻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집주인의 인생관을 보여줍니다. 청나라 때 관료저택의 대표로는 사마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반들반들한 청색의 벽돌을 댄 키 높은 외벽, 방 3개의 3줄의 대들보를 가진 안채에는 조각물도 화려함의 극치를 자랑합니다. 리갱을 흐르는 냇물 산계는 맑은 물이 약동하듯 흐릅니다. 하지만 물의 흐름이 너무 급하고 직선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빠르고 고든감을 줍니다. 리갱인들은 시냇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을 입구에 리원교를 세우고 시냇물 여기저기에 징검다리를 놓아 물의 흐름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산계는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다채롭고 아름다운 경치를 이룹니다. 금가정은 먼 산의 바위 틈에서 솟아난 물이 모여 형성된 우물입니다. 달디단 물맛의 이 우물은 양은 많지 않지만 1년 4계절 마를 줄 모릅니다. 이 우물에서는 특이한 잉어가 자라는데 최고의 맛을 자랑해 국빈 만찬석에도 올랐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0: 노래 추억의 강기슬글 보내드립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4: 오늘은 광서 민족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광서 민족박물관은 남양시 용강 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민족문화 주제의 박물관으로 2008년 12월에 건설됐습니다. 광서 민족박물관의 부지 면적은 130모, 건축 면적은 3만 3천 평방미터이며 국가 1급 박물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교육 기지,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 기지, 최초의 전국 과학기술 보급 교육 기지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2024년 중공중앙과 국무원으로부터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 称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광서 민족박물관 관내 소장품은 5만여 점에 달하며 방직품과 금은 석기, 대나무, 도자기, 화석표본 등 8가지 종류가 포함돼 체계적이고 완비한 민족 문물 소장품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소장 자원과 소장품의 특색에 의거해 각 민족의 교류와 융합 역사를 두드러지게 전시하는 전시 구상을 구축해 장족 문화전, 시 공간을 초월한 북소리, 동고 문화 진열, 광서 민족 문화 진열

0: 전통음악 작품전을 선보였으며 미녀 부르기 활동도 전개했습니다. 미녀는 한계 민족의 문화 보호이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수립의 생동한 실천입니다. 이 소중한 민족 문화를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 광서 민족박물관은 미녀 공연을 조직했으며 현재는 체계적인 디지털화 보호 공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족, 요족, 묘족, 뚱족, 모남족 등 다민족의 소리를 모아 각종 민요 작품 수백 곡을 수록했으며 체계적인 광서 민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튼튼한 기초를 닦아놓았습니다. 료족 방직문화전은 해남성 최초의 주민인 료족 인민의 방직품을 전시해 료족 문화의 중요한 매개체이자 민족 정체성과 문화 정체성의 상징인 료족 방직물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전시는 193점의 방직 원료와 도구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어 료족의 방직, 염색, 직조, 자수, 4대 공예의 전승과 예술적인 매력을 전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광서민족박물관은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다그쳐 추진하고 민족문화를 널리 전파하며 광서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배달원 장홍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기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서두르고 있는 그의 이름은 장홍입니다. 올해 41살인 그는 아이가 둘입니다. 그는 절강 룡천이라는 이 작은 도시에서 9년간 배달일을 해왔으며 9년 동안 그는 수만 건에 달하는 주문권을 완성했고 주행거리도 1만 8천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배달일을 하기 전 장홍은 호텔 책임자로 있었고 남편과 작은 과일 가게도 차려보고 작은 면가게도 차렸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배달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더운 점심때가 되면 거리에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홍이 하루 중 가장 바쁠 때입니다. 9년간 배달일을 하다 보니 배고픔도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9년 전, 창업에 실패한 장홍은 125만이라는 빚을 안게 되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배달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홍은 친척과 친구들에게서 빌린 돈으로 과일 가게도 차려보고 면가게도 차렸었는데 장사가 안 되는 탓에 빚만 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장홍과 남편은 가게를 닫고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남편은 공사 현장을 찾아 굴삭기 운전을 했고 장홍은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배달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남성이었고 그 누구도 장홍이 이토록 오랫동안 견지할 수 있을 줄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선후에 두 차례 교통사고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배달 수당이 더 많은 것을 보고 장홍은 새벽 배달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그는 저녁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와 새벽 2, 3시까지 뛰었습니다. 5년간 살인적인 스케줄을 이어가다 보니 장홍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더는 지금처럼 힘들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새벽 일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힘들고 두렵고 또 다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장홍은 단 한 번도 일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9년간 산더미 같았던 빚이 조금씩 청산될 때마다 그는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는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동료들도 장홍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인을 즐겨 도우며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려움을 헤쳐나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9년째 배달일을 하다 보니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만의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홍에게 있어 시간이 곧 돈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일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날 배달을 가는데 한 소녀가 울면서 구급차를 부르고 있더군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 보니 아이의 아버지가 소파에 기절해 있었습니다. 장홍은 우는 아이를 달래고는 1층으로 내려가 구급차가 오기까지 함께 기다려 주었습니다. 장홍은 늘 이토록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빚을 모두 청산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2024년, 장홍은 64만 원에 달하는 은행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장홍은 빚을 갚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며 그를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는 남편과 함께 90만 원을 갚았으며 드디어 희망이 보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점심 배달을 마치고 거의 2시가 다 되어서야 장홍은 부모님 집을 찾아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는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배달일을 함에 있어 그는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장홍의 부모님은 직접 농사지은 채소를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장홍이 가장 어려울 때 그의 부모님은 로후 자금으로 마련해둔 16만 원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장홍의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꾸지람이나 원망 한마디 없이 오로지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온갖 방법을 다해 최대한 빨리 돈을 갚아야 한다는 당부뿐이었습니다. 배달 회사에서도 그의 딱한 사정을 알고 그에게 저녁 시간에는 집으로 돌아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했으며 최대한 그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장홍은 지난 9년간 주변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이 손길이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현재 빚은 30만 원으로 줄었지만 그는 여전히 전기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는 빚이 청산되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그날이 오면 실컷 자고 일어나 온 가족이 함께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먹으며 축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홍의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대해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노래 사랑꽃 한 송이를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문화 순례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처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처소는 여름 더위가 물러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아침, 저녁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음력 7월, 양력으로는 8월 22일이나 23일에 해당되며 태양의 환경은 150도입니다. 처소에 접어들면 벼가 여물며 곡식을 먼저 걷어들인 밭들에는 김장남새를 심습니다. 천고마비란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가을을 일컫는 말인데 처소 계절을 두고 천고마비 또는 추고마비라고 비유해왔습니다. 처소가 지나면 따가운 햇빛이 누그러져 풀이 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이나 산소에 풀을 깎아 벌초를 합니다. 옛 사람들은 처소 15일간을 5일씩 끊어 3개 후로 나눈 후 다시 매개 후의 특징을 파악했습니다. 즉 초후에는 매가 새해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 있듯이 이 시기면 매들이 잡아먹을 새들이 많아지는데 다 먹지 못하는 새들을 땅에 놓아두면 제사를 지내는 것 같다고 생긴 말입니다. 이후에는 천지가 소스레진다는 말이 있듯이 기온이 낮아지고 초목이 누르러지면서 날씨가 소스레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삼후에는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는 말이 있듯이 밭에서 익은 곡식들을 타작마당으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처소는 여름 동안 장마에 젖은 옷이나 책을 햇볕에 말리는 시기이며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기온을 느끼게 되는 계절입니다. 처소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속담처럼 파리와 모기의 성화도 사라져가는 무렵이 됩니다. 또한 백중의 호미식기도 끝나는 무렵이라 그야말로 어정 7월 건들 8월로 농촌은 한가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농부들은 익어가는 곡식을 바라보며 농쟁기를 씻고 닦아서 둘차비를 합니다. 한편 처소에 비가 오면 심리의 곡식 천석을 감안다든가 처소에 비가 오면 도간의 곡식이 준다는 속담처럼 처소의 비는 곡식이 흉작을 면치 못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소의 맑은 날은 농사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기에 옛날부터 처소날이 잔잔하면 농작물이 풍성해진다고 했습니다. 립추 처소가 든 7월은 논의 지심을 맨다 해서 세발 매기를 하고 참깨를 털고 옥수수를 수확하고 김장용 무나 배추 갈기, 논밭 비료주기가 이루어집니다. 농가에서는 7월을 어정 7월이요 동동 8월이라 부르는데 7월은 한가해 어정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8월은 추수하느라 일손이 바빠 발을 동동 구르며 지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7월도 생각보다는 일거리가 많으며 특히 태풍이 오거나 가뭄이 오면 농민의 일거리는 그만큼 늘어납니다. 논물도 조정해야 하고 장마 후에는 더 극성을 부리는 벼 병충해 방지도 빠질 수 없는 일입니다.
2: 독서는 무엇일까요?
3: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2: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3: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2: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3: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3: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노래 그리움을 보내드립니다.

0: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주묘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中央人民广播电台 민族广播.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원은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에 우리나라는 보다 더 활기찬 내수 시장을 적극 조성하며 중국 경제 발전의 버팀목을 마련하고 세계 경제 성장의 공간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0: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규를 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가 폐막했습니다.
1: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20일 저녁 개막했습니다.
0: 이란이 미국의 패권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1: 뉴스에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정서기는 중국은 각국 각측이 중국 대시장의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강력한 내수 시장 구축을 가속화하며 화물 무역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서비스 무역 발전 기제를 혁신하며 고품질 제품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5차원은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에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에 대한 내수의 기초적 역할을 강화하고 보다 더 활기찬 내수 시장을 적극 조성하며 중국 경제 발전의 버팀목을 마련하고 세계 경제 성장의 공간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산동의 한 대외무역기업은 총도세관이 발급한 원산지 사전 확전 결정서를 근거로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 화물 수입상 신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신고서를 통해 회사가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참깨는 무관세 대우를 받았습니다. 회사 책임자 범운령은 건당 증명서 발급 시간을 7일 내지 30일 절약하고 해마다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지출 20만 원을 줄일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화물 무역 수출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16.9% 증가한 25조 4,700억 원, 그중 수입이 22.1% 증가한 10조 7,40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입 규모는 연 17년째 세계 제2위를 기록했습니다. 상무부 대외무역사 양도 사장은 상반기 수입 성장 속도는 수출을 초과해 22.1%에 달하고 월간 수입 성장 속도도 연 4개월간 2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역사 흐름을 따르고 새로운 발전 이념에 뿌리를 둔 전략적 조치이며 각국과 함께 호혜 상생하면서 멀리 나아가기 위한 취지입니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협력 상생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제4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 발표한 기조연설에서 습금형 정석에는 중국은 세계와 함께 시장 기회를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중국은 수입을 확대하고 무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더 큰 중시를 돌릴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신규 수입 무역 촉진 혁신 시범구를 건설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목록을 최적화하며 국경 지역 주민들의 호시무역 수입 상품의 현지 가공을 추진하고 주변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릴 것입니다. 제조 대국인 우리나라는 이미 글로벌 분업에 깊이 융합되고 상하류 파트너의 공동리익을 이끄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습니다.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개방협력 창구로서 광세의 올 상반기 대외무역 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25% 증가하고 비철금속, 철강, 식량과 식용유 가공 등 산업이 생산 원자재 수입에 빠른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광서 방성항의 한 식량 식용유 가공기업은 수출입 업무에서 기존 물량을 안정시키고 신규 물량을 돌파하는 량완 추세를 보였습니다. 기업 책임자 류 출리 씨는 원료 대두와 유채 씨 수입이 루계로 45만 톤에 달하고 공급망 회복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시장 반응도 적극적이라고 표했습니다. 소비 대국인 우리나라는 이미 160여 개 나라, 지역과 주요 무역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중국 시장의 글로벌 수출 견인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세계가 공유하는 대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과일, 뉴질랜드의 유제품, 유럽의 피부 보호 제품 등 갈수록 더 많은 량질 제품이 중국 시장을 더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선진적 기술 장비, 관건적 부품과 량질 원자재의 도입은 중국 제조의 사슬을 보완하고 강화하며 가치 사슬이 더 높은 단계로 매진하는 데 중요한 버팀목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세관 청소 왕군 부서장은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는 과정에 소비 예비를 끊임없이 방출하면서 광범위한 소비자들은 더 많은 글로벌 량질 상품을 향유할 것이며 세계 각국도 중국의 수입 확대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실리를 챙길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는 습금형 종소기가 직접 계획하고 재개하고 배치하고 추진한 세계 최초의 수입을 주제로 한 국가급 전시회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주동적으로 세계 시장을 개방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제국의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의 개막이 8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99개 나라와 지역의 1200

0: 요괴소 기업이 손씨 참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여 개 소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국제수입박람국 오종평 부국장은 발달국은 여전히 박람회의 주력이며 미국 기업의 계약 면적이 가장 크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등 국가의 기업이 계약한 면적은 존귀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또 아시아, 아프리카 제품 존시구를 승격시켜 더 많은 글로벌 남방 국가가 박람회라는 이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동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결코 림시적 결책이 아니며 세계를 지향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장원한 고려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세계 공장이 단계적으로 승격되고 세계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중국은 수입무역의 편리화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수입 예비를 발굴하면서 글로벌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1: 중국 공산당 제10기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제6차전은 회의가 22일 북경에서 폐막했습니다. 저는 회의 공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0기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제6차전은 회의가 2026년 8월 22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위원 116명이 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전원회는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주재했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석인 리희가 연설했습니다. 전원회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는 습금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했습니다. 회는 습금평 당건설 사상은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당건설편이며 신시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실천과 경험에 대한 체계적 총화와 이론적 승화로서 폭이 높고 정밀하며 심오하고 내포가 풍부하며 사상이 깊고 체계가 엄밀합니다. 습금평 당건설 사상은 전당을 이끌고 100년 대당이 자혁명으로 새로운 경제를 개척하고 당을 관리하고 당을 진흥시키며 당을 강하게 만드는 데 근본적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규를 검사 감찰기관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이며 반드시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이를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며 뜻을 굽히지 않고 습금평 당건설 사상의 확고한 신앙자, 충실한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특색 부패 척결의 길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더욱 높은 표준과 더 실질적인 조치로 신시대 새로정에서 규를 검사 감찰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전원회는 2026년 상반기 규를 검사 감찰 사업을 총화하고 다음 단계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회는 사상 인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습금평 당근설 사상의 진리의 힘, 실천의 위력을 깊이 터득하며 정수와 여위, 실천에 대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 자각적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며 규를 검사 감찰의 모든 사업을 통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 관찰을 한층 더 강화하고 올바른 지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정치 감독을 강화하고 정치 순시를 심화해야 합니다. 임기교체 교류를 엄밀히 하며 기풍을 바로잡고 교류를 엄격히 하며 부패를 숙청하고 대중신변의 비리와 부패 문제에 대한 집중 정돈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전년도 임무를 고품질적으로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개통적 사유, 최저선 사유를 한층 더 다지고 주요 업무와 중요한 업무에 착안하고 일괄적으로 추진하며 사업 합력을 형성하고 안전 최저선을 단호히 지켜야 합니다. 대오 건설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정치 각오가 높고 능력이 뛰어나며 기풍이 바르고 정렴 결백해야 한다는 중요한 요구에 따라 규를 검사 감찰 사업의 규범화, 법치화, 정규화 건설의 해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충성과 결백 그리고 책임을 갖추고 투쟁에 능한 규를 검사 감찰의 철군을 건설해야 합니다. 당 규약의 규정에 따라 전원회의는 조세용 동지를 중공조항규를 검사위원회 부석이 장충 동지를 중공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부석이로 선거했습니다.
0: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20일 저녁 개막했습니다. 소녀대 로봇이 일제히 등장해 함께 호흡을 맞추는 기술 향연을 펼쳤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열린 100m 예선에서 로봇이 9초 39를 기록하며 인간의 세계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제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 개막식은 20일 저녁 북경 국가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빙사대에서 열렸습니다.

0: 소십 대 휴머노이드 로봇 연주자가 인간 관현악단과 함께 협연하는 소곡으로 개막식이 막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봇 말을 탄 휴머노이드 로봇이 활을 당겨 화살을 쏘아 지칩 장치를 점하면서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의 공식 개막을 알렸습니다. 금속 사면 받침대에 박힌 푸른 수종집은 무대 조항에서 빛을 내며 지능, 혁신과 공생이라는 핵심 리념을 과시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본대회 체조 종목 심판들이 함께 인간기계 합동춤을 선보였고 삼바, 도 등 체조 댄스 공연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전유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함께하는 협동 공연은 관람객들에게 시각적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개막식 전 열린 100m 예선에서 손탁팀이 몸 하나의 길이 차이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9초 3구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대회 기록을 갈아치웠을 뿐만 아니라 9초 58의 인간 100m 세계 기록마저 넘어섰습니다. 이번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는 체육 경기, 예술, 공연, 실경 응용을 아우르며 총 51개 경기 종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중 30개는 경기 종목, 21개는 실경 장면 도전입니다. 참가팀 대표 최문호 씨는 로봇 인재에 대한 우레리해를 이번 대회를 통해 보여주고 다른 팀과 차별화된 알고리즘을 선보이고 싶다며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종목은 100m 달리기, 축구 등 전통 종목 외에 줄 다리기, 력도 등 종목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종아 전통 체육 종목이 활성화 유형으로 태극권과 투호가 새롭게 편입되었으며 고기 종목으로는 축구의 탁구와 테니스 등 두 종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북경시 경제정보화국 료요량 보국장은 로봇은 단순한 과학기술이자 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주해야 할 미래라며 지난 1년간 로봇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과 진보를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1: 제48회 세계기동대회가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상해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대회 준비 작업은 전면적인 막바지 총력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관련 주제 행사들이 세계기능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해 세계기능박물관 4층에는 신규 교육 프로그램 소규모 체험 경기장이 설치되어 관객들이 실제 경기 종목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구강 보철 기술 체험구에서 어린이들이 도구를 들고 림시 치아에 지주대 제거, 련마 광택, 상악 등 작업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상해시 공업기술학교 교사 왕수는 이 종목은 이번 대회 신규 종목으로 오늘은 10세 내외 어린이를 위해서 설계된 체험 코너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기술, 신산업, 신경영 형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기능 인재의 직업 경계도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새롭게 추가된 무인기 시스템, 스마트 보안 기술, 구강 보철 기술 등 종목이 바로 산업 변화와 인재 수요가 경기장에서 반영된 결과입니다. 세계기능박물관 반욱 부관장은 몰입형 경기 장면 속에서 비교적 전문적인 경기 종목들을 재미있고 생활화된 형태로 각색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제48회 세계기능대회 준비는 막바지 총력 단계에 들어있습니다. 중국은 71명 선수를 파견해 전체 64개 종목에 모두 출전하며 70여개 국가와 지역에 1,400여 명 선수와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대회 기간에는 세계기능박물회가 동시에 개최되며 다양한 형식의 주제 전시와 대중 참여 행사가 펼쳐집니다.
0: 태풍 잔류 환류의 영향으로 이달 중순 하남 조구에서는 지속적인 호우가 내려 제방이 붕괴되고 도심 침수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생산과 생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해 발생 후 현지는 신속하게 피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홍수 방지 배수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현재 주요 하천의 수위는 경계 수위 이하로 떨어졌으며 피해 주민들은 림시 대피소에서 잇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업들도 생산 운행을 재개하고 재해 후 소독 방역 작업도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구시 고신구의 한 물류창고 단지에서는 물류 차량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지대가 낮은 이 단지는 반미터 깊이 침수로 물류 단지 전체가 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재해 발생 이후 정부 구조와 기업 차고가 신속히 전개되었습니다. 물류 단지 관리사 방사위 씨는 단지에서는 총 12대 배수 펌프를 투입해 6개 배수 지점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배수 작업을

0: 진행했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관리위원회에서도 대형 배수 펌프 3대를 출동시켜 단지와 기업의 배수를 지원했습니다. 방사위 씨는 조기 경보가 제때 이루어져 단지 내 화물이 큰 손실을 입지 않았으며 현재 단지 내 각 기업은 전부 생산 운영을 재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소화현 대왕장진 료로가촌에서는 강으로 인해 마을 도로의 침수 깊이가 1.6m에 달했습니다. 배수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침수는 기본적으로 빠지고 300여 가구 주민들이 临시 대피소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전 마을의 전력과 수도 공급도 회복되었습니다. 전해구 성북가도 고장촌에서는 작업 인원들이 네 번째 소독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독 작업을 맡은 기업 책임자 류효유 씨는 이번 작업은 모기 등 매개 생물의 전파 경로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가구마다 방문해 소독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소독 후 질병예방통제부문 또는 보건건강위원회가 전문팀을 조직해 소독 후 모기, 발이 밀도와 현장 환경을 조사하게 됩니다. 현재 전해구는 총 650여 명 소독 인력을 조직하고 대형 소독기계 350여 대를 출동시켜 830여 곳의 주거단지와 건물 안뜰, 하수도, 도랑, 공중화장실 등 구역에 소독 작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각지대가 없이 전 구역을 포괄했습니다.
1: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과 민정부, 사법부가 21일 합동 통지를 발표해 절강산과 청도시의 사망자 금융계좌 조회 서비스 시범 경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사망자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직면하는 난점과 병목 문제를 해결해 대중들의 업무 처리 체험을 한층 더 최적화했습니다. 최근 산동 청도시의 왕모 씨는 가족의 장례를 마치고 민정부문의 전용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보험, 의료보험, 주택공적금 등 여러 사후 사안을 처리했습니다. 왕모 씨는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직접 처리했다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에 가서 처리했는지 모두 명확하고 분명하게 적혀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사망자의 금융자산 조회를 진행할 때 유가족들은 두 가지 공경에 직면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망자가 각 금융기관에 분산한 자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상속 분쟁이 종종 발생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기관을 돌며 자료가 중복 제출해야 해 상실의 슬픔을 겪는 가족들에게 더 큰 심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이러한 문제 대응하기 위해서 청도시는 현지 정무 시스템에 의존해 개인 사후 일체화 처리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부처 간 연계 처리 기재를 보냈습니다. 청도시 민정국 직원 유황 씨는 모든 데이터를 집합해 유가족의 휴대폰에 전송해 줌으로써 그들이 휴대폰만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지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절강성 또한 전리반 지방정무 서비스 플랫폼에 의존해 공안, 민정, 사법행정, 데이터관리, 금융감독 등 부문이 공동 건설하는 개인 사후 일체화 처리 연계 기재를 구축함으로써 집성화 서비스를 실현했습니다. 두 지역의 시범 경험을 바탕으로 통지는 정무 데이터 공유 기재가 건전하고 부문 간 협동 능력이 비교적 강한 지역에서 이를 선도적으로 복제 보급하도록 권장하며 복제 보급 작업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전개되어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우정저축은행 등 6대 은행에 따르면 각 은행은 동일 은행 내에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개인소비 대출과 신용카드 할부 업무의 연간 누적 재정리자 보전 상한을 기존 연간 3천 원에서 연간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5천 원의 리자 보전 한도는 개인소비 대출 또는 신용카드 할부 업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중국 해양석유그룹이 22일 아시아 최대 해상 원유 처리 플랫폼인 해주 196 플랫폼 주체 구조 완공식을 진행했습니다. 플랫폼이 완공되면 주강구 분지의 대형 억톤급 통합 유전 개발 생산에 적용될 것이며 유전의 효율적 개발과 국가 에너지 공급을 지원할 것입니다.
0: 23일 새벽 5시 태평양에 위치한 올해 18호 태풍인 사드리 동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제19호 태풍인 자다는 광서 북해와 서남 방향으로 165km 떨어진 해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0호 태풍인 개나리는 대만 대북시와 동북쪽으로 115km 상가했습니다. 중앙기상대에 따르면 23일 오후 8시까지 광서 서남부 일부 지역에 종수하천은 홍수 발생 위험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소리부와 중앙기상대는 광서 서남부 일부 지역에서 산사태로 인한 돌발 홍수 재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광서 수민센터는 23일 0시에 홍수 적색 경보를 발령했으며 명강 수위는 전 구간에서 경계 수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미국의 위협에 대응해 이란 이회 모하마드 바게르 카리바브 의장이 21일 여러 인국으로부터 현재 새로운 안보와 경제 협력 기재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카리바브 의장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동맹국 리익을 완전히 무시하는 미국의 패권 행각은 그 동맹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일부 동맹국은 자국의 생존마저 걱정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가져올 수 있는 본토의 독립적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매체가 22일 전언에 따르면 이란 국방부 대변인은 이란의 무기와 국방장비 생산량이 지난 1년간 2배로 늘었고 일부 전시 우선 배치 전략 장비의 생산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의 국방 생산이 정체될 것이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장과 정반대입니다.
0: 카나다 카니 총리가 22일 가치가 200억 달러에 달하는 카나다 상품에 대해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하고 카나다는 미국에 대한 보복성 대등 관세를 9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제 관세 품목에는 요제품, 철강, 가전제품, 펄프, 재지, 전자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1: 라트비아에서 21일 저녁 강태풍 날씨가 나타나 대량의 나무가 넘어지고 배선망이 심각하게 파손되면서 역내 18만 이상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0: 타이 매체에 따르면 21일 밤 타이 남부에 위치한 나라테바, 에라, 파타니 주에서 잇따라 폭발과 방화 등 악성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다쳤습니다. 나라테바 주의 경우 악성 사건이 최소 11건 발생했으며 그중 자동차 폭발로 2명이 다쳤습니다. 군변측 소속 특별부대가 나라테바주 전역을 상대로 21일 밤 10시 15분부터 23일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우울해?
2: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3: 엄마, 배가 아픈데요?
2: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3: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2: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3: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2: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4: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3: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4: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2: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오늘은 오늘날 세계가 중국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한 독일 전문가 록스트런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소장 존 록스트런이 최근 중국 기자회 인터뷰에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굴기하는 배경에 여러 가지 요인이 따르며 그중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이 수십 년 동안 교육, 특히는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과소평가하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중국의 성공적 관리 모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지구계통과학자로서 록스트런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과학기술과 지속가능 발전을 주목해왔습니다. 록스트런은 올 5월 기타 학자와 함께 과학기술의 주도적 지위를 향해 나가는 중국의 장정이란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국제 매체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글은 과학계가 이미 통찰한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시할 것이며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은 이미 완만한 전진에서 전속 질주로 전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록스트런은 중국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1조 1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비유했습니다. 록스트런은 중국 학자들이 이끄는 논문들이 사이언스나 네이처 등 최고의 과학 저널에 발표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기술 진보, 경제 성장, 시장 발전을 반영하며 중국의 우수한 학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록스트런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이룩한 성공은 장기적 계획, 장기적 목표 수립, 일관된 집행 덕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늘날 중국이 배터리 기술과 전기차 등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을 인식할 때 관련 결정은 중국이 15년, 심지어 20년 전에 이미 내린 계획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비유했습니다. 지구통계과학자로서 록스트런은 생태문명 건설에서 중국이 이룩한 비전은 현재 지구계통과학의 연구 결론에 부합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록스트런은 생태문명 건설은 한 나라의 단일 항목이나 임무뿐만 아니라 각국이 손잡고 협력해야 하는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생태보호의 경계선을 명확히 다짐으로써 중국은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청정하고 건강한 환경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전체 생물권을 수호하고 각 문명이 공동 이존하는 생태계를 위해서 기여할 것입니다. 록스트런, 중국과 독일은 기후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책임도 짊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중요 경제 대국인 양국은 기후 문제에 대한 행동을 통해 세계 기타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화석 연료를 멀리하고 독일과 중국의 공동 입장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은 더욱 깊이는 교류와 협력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선의적 경쟁은 양국의 진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록스트런은 중국은 장기간 과학과 과학자를 존중해왔고 중국 정부는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혁신을 장기간 지원했으며 오늘날의 세계는 중국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전문가 록스트런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장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은입니다.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한나라 두 제도의 성공적 실천편을 엮어가고 있는 오문의 3차 5기는 전망계획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착한 곤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이것은 이론 필기책 중 한 권입니다. 필기책이 많은데 그 중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학습 과정에서 정리한 이론 요점을 기록했습니다.
1: 군사리론 외에 사상정치리론도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사상정치리론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여기는 제가 하루 일과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루 훈련 중에서 얻은 수학과 미흡했던 점, 발생한 문제점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고장이 발생하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두 상세히 기록하고 다음 단계에 개선해 나갔습니다.
1: 이런 필기가 모두 몇 권인가요?
0: 10여 권이 있습니다.
1: 한 묶음 잘 되겠네요.
0: 네, 그런데 오늘은 한 권만 가져왔습니다.
1: 공부 달인이네요.
0: 사실 아닙니다. 군대에 오고 나서야 관련 이론을 열심히 학습하기 시작했는데요. 예전에는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보화 무기 장비를 조종하려면 지식과 이론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1: 당면 전장 환경과 전쟁 조건을 보면 정보화와 지능화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많은 달인 형 인재가 인민군대 이론이 돼야 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습근평 주석은 육군 부대를 시찰하면서 왕예 소속 부대를 방문하고 왕예가 운전하는 809호 전차에 올랐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을 필기책에 어떻게 기록했는지 궁금합니다.
0: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2012년 12월 10일 습근평 주석께서 처음 육군 부대를 시찰하고 훈련장을 직접 찾으셔서 제가 운전하는 809호 전차에 오르셨죠. 그때 저는 아마 육군 부대에서 최초로 습근평 주석께 보고를 올린 병사였을 것입니다. 너무 격동됐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손을 잡았을 때 손이 두툼하고 크고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어 습근평 주석은 전차 포탑까지 올라 장비의 전투기술 상황을 자세히 료해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언제 실전에 배치되었는지, 몇 명이 탈 수 있고 화력은 어떠한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물으셨습니다. 또 차에서 내리시다가 갑자기 멈추시더니 전차의 방어 능력은 어떤가고 물었는데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주석께서 우리 군의 현대화 수준, 전투 실력뿐만 아니라 기층 장병의 안전까지 깊이 관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주석께서는 우리 군구를 시찰하시고 군구회의에서 당의 지휘를 따르고 승전할 수 있으며 기풍에 우수한 강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연설을 듣고 장병들은 사기가 고조됐습니다. 이날 저녁 저는 일기장에 습근평 주석의 지시를 따르고 강철의 전사가 되겠다고 적었는데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 습근평 주석의 지시를 따르고 강철의 전사가 되자는 구호처럼 왕예를 통해 우리는 기층 장병의 강군에 대한 책임감과 강군 훈부대 불같은 열정을 진정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왕예와 그의 전우들은 실제 행동을 통해 어떻게 습근평 강군 사상으로 대뇌를 무장할 것인지, 어떻게 강군의 꿈이 기층 부대에 뿌리내리도록 할 것인지 등 강군 건설의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가장 생동하고 효과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 현장을 찾아 여러분과 좋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계속해 사상 해석인 강영 연구원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0: 왕의 동지의 사적은 당의 혁신 사상으로 장병들을 무장한다면 여웅, 모범, 기준병을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줍니다. 세 번째, 우수한 기풍을 견지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악비전 그림책을 사주시고 정충 보국 이야기며 악비의 어머니가 아들의 등에 글을 새겼던 이야기들을 해주신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정충 보국 네 글자는 습근평 주석이 평생을 두고 추구하는 목표가 됐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군 기풍 건설에서 반드시 정충 보국의 정신으로 기계, 실력, 투지, 품덕을 갖춘 신시대 혁명 군인을 양성하고 철같은 신념, 철같은 믿음, 철같은 규율, 철같은 책임감을 지닌 강철의 부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어 어떻게 강군 건설을 실현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3: 凡治国之君 必交之以礼, 立之以义, 政治工作实质上是党领导和掌握军队的工作。 我军作为执行党的政治任务的武装集团, 要成为党绝对领导下的革命军队, 必须坚持党的绝对领导, 必须坚定地倚听党的话跟党走, 必须做到党指向哪里就党到哪里。

0: 방금 들으신 한달락 연설은 습금평 주석이 2014년 10월 31일 전군 정치사업회에서 한 연설로서 여기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통솔함에서 반드시 대로 가르치고 도의로 경려해야한다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문구의 출처는 오자병법 도국편입니다. 오자병법은 또 오자 혹은 오기병법으로 불리는데 전국시대 군사가이고 정치가이며 개혁가인 오기가 저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로 가르치고 도의로 경려한다는 것은 장병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핵심 내용이 바로 예의와 도의라는 뜻입니다. 오기는 나라를 통치하는 것과 군대를 다스리는 도리는 동일하다고 보고 올바른 가치관과 례법으로 사람들의 사상과 행동을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로 군대를 다스리려면 장병들이 바르고 통일된 생사 영역관을 수립하고 스스로 명령에 복종하며 단호히 투쟁하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오기 이후 오랜 세월의 중국 군사사는 이 군사 리념의 정확성과 심오함을 끊임없이 검증했습니다. 위청 곽거병이 한나라 군대를 훈련시켜 흉노를 토벌하고 악비가 악가군을 창설해 금나라 군대와 항쟁하며 척계광이 척가군을 창설해 왜구를 물리치기까지 이들은 모두 군기확립에 착수해 장병들의 의지를 연마하고 군사기능을 강화하면서 최종 보가위국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은 가치관 용감무상한 기지를 수립했습니다. 이런 전통과 리념은 중국 군사사에 일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친숙한 악비가 금나라 군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악가군을 훈련시킬 수 있었던 관건은 바로 정충보국과 국토수복 유럽자입니다. 정충보국과 국토수복이 악가군 장병들의 마음속에 내와 이로 자리 잡았기에 악무목은 이제 다시 강산을 찾아 천자의 배알하리라는 웅장한 기계를 토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비는 금나라 군대가 점령한 중원 땅을 수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비는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는 동시에 병사들을 관심했으며 군사 규율을 엄격히 하고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얼어 죽어도 민가를 침범하지 않고 굶어 죽어도 백성을 약탈하지 않는 원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악가군은 독특한 기계를 수립했습니다. 악비의 친위군인 배외군은 금나라 정예 기병과의 전투에서 불패 기록을 세웠습니다. 금나라 군대조차 산을 흔들기 쉬워도 악가군을 흔들긴 어렵다고 한탄했습니다. 이처럼 군사가 나라의 대세므로 국가 관리나 군대 관리를 막론하고 모두 실천과 이론 그리고 높은 전략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1: 지금까지 계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나라 두 제도의 성공적 실천편을 엮어가는 오문의 3차 5개년 전망 계획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 오문특별행정구 경제사회발전 제3차 5개년 계획이 18일 발표됐습니다. 관련 계획은 향후 5년 또는 더 기간의 발전에 대해 상부 설계와 개통적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론은 관련 계획은 오문특색을 지닌 한나라 두 제도의 성공적 실천이 내디딘 또 하나의 중요한 진척으로서 오문의 고품질 발전에 있어 리정표적 이의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 경제사회발전 제3차 5개년 전망계획이 제기한 경제사회발전 주요 지표는 35개, 전문 코너는 68개, 중점 사업은 310개입니다. 실무와 진취 그리고 중점을 각인한 관련 계획은 목표가 정확하고 조치가 유력하며 강한 목적성과 시행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자모휘는 오문특별행정구 3차 5개년 전망계획은 오문특별행정구가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조정도와 임무서로서 특별행정구 정부는 오문 사회 가계를 단합하고 인솔해 법치 오문, 활력 오문, 문화 오문, 행복 오문의 아름다운 비전을 실현하고 오문 특색을 띤 한나라 두 제도 실천에 고품질 발전을 위해 새로운 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의 3차 5기는 전망계획은 한나라 두 제도의 제도적 우세를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한면으로 국가 15차 5기는 전망계획과 주동적으로 연결시켰습니다. 통일적 발전과 안전을 견지하고 국가 발전의 전반 국면에 적극 융합하고 이를 위해 봉사합니다. 다른 한면으로 3차 5기는 전망계획은 행정주도 우세를 충분히 재현했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는 행정장관의 인솔하에 중대한 임무, 개혁조치를 계획하고 보좌합니다. 그리고 민주협상과 사회의 광범한 공감대를 충분히 재현했습니다. 오문관리학원 원장이며 오문특별행정구 제6기 행정회의 위원 당계종은 오문특별행정구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한 이 계획은 효과적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킬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오문은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향해 확고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안전은 발전의 전제입니다. 오문특별행정구 제3차 5기는 전망계획이 확정한 발전 목표 8가지 중 총체적 국가안전관의 전면적 관철이 첫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계획은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제도와 기재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며 집법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도시를 건설한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을 발전장대시키는 등 일련의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관련 계획은 국가의 주권과 안전 그리고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오문의 고품질 발전에 근본적 보장을 제공할 것임을 뜻한다고 표했습니다. 적당한 다원화 발전은 오문 경제 발전의 키워드입니다. 오문은 일찍이 경제 구조가 비교적 단일했으며 도박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컸습니다. 현재 이 같은 국면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오문의 비도박업 증가치 비중은 2024년에 56.7%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5년간 오문은 4대 공정 항목과 정부 인도 기금을 차관점으로 삼고 1 플러스 4 다원화 산업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 비도박업의 증가치가 현지 생산 총액에서 점하는 비중이 60% 정도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할 것은 횡금 합작구 건설 고품질 발전 계획은 오문 경제의 적당한 다원화 발전에 대한 횡금 합작구의 지탱 역할이 갈증 증강할 것임을 뜻합니다. 광동 오문 상공업 연합회 회장 시가류는 경제 발전 성과가 민생 복지로 전환하고 사기 좋은 오문을 공동 건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오문의 발전에 중요한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 두 제도 하에서 국제무역 자유항 그리고 단독 관세구역, 저세제, 광범위한 국제연계, 중서문화 응집 등 우세를 갖고 있는 오문은 최근 몇 년 동안 세계관광대조센터, 중국과 포르투갈어 국가상업무역협력서비스 플랫폼, 중화문화를 주류로 하는 다원화 문화공존 교류협력기지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과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내외 쌍순환을 연결하는 노드 역할을 부단히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0: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계속해서 뉴스 조조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착한 곤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박근혜 전후와 교부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1: 선박 조작기관인 크플러스아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지난 19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대종상품 운반선은 9척, 전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서 16일 통행 선박수는 1척이었습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협 통항 정상화는 아직 실이 남아있다는 것을 지시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운송의 요충지로서 그동안 글로벌 원유와 정제유 중 5분의 1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요한 액화 천연가스 운송 통로이기도 합니다. 중동 사태 전 관련 해협을 이용하는 원유와 정제유 운송 규모는 일당 2천만 배럴이었습니다. 미국 악시오스 뉴스 사이트는 19일 미국 관원의 말을 인용해 미군은 해협을 경유하는 해상 운수 통로를 이미 구축했으며 매일 수백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반출하고 있으며 이미 글로벌 공급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에너지 장관도 하루에 원유 90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운송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장 언론의 추정치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커플러사와 SEB 리서치가 앞서 분석한 수치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량은 전쟁 사태 전의 15%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석가들은 중동 사태가 반복되고 해협 동행 회복 추세가 끊긴 것은 당면 정세가 글로벌 해운에 여전히 큰 불확실성을 가져다가 주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8일 일부 에너지 수입 업체들이 7월 말 이후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를 점차 줄이고 선박 대 선박 방식으로 해협 밖에서 원유를 환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운송 조건의 변화는 연료와 인력, 보험 비용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비용을 수취하는 것을 거론한 것은 지역 운항 패턴의 중대한 변화를 뜻합니다. 선주에 있어 해협의 동행 공간이 존재하더라도 안전 위험 부담과 보험 원가가 내려가지 않는 한 해협 운수의 상업 타당성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국제 유가의 변화는 해협 정세의 긴장세를 증견하기도 합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회복하면서 여러 거래일을 연속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90 선을 다시 잡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이 단실 내에 정상치를 회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에 장기적 시나리오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가 자체보다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수송력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지가 시장의 주목사항입니다. 현재 해만 지역 산유국들은 대체로 항구와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수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일부 대체 로선은 운송거리가 더 길어야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이 일부 항구의 선적을 재개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출구 방식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에너지의 대규모 수송에 대해 짧은 시간에 대체 로선을 건설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시장도 여러 가지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중요한 액화 천연가스 수출국인 카타르와 아랍연합 수장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대규모 수출을 실현합니다. 한편 해협 통행이 막히면서 아시아의 주요 액화천연가스 수입국들이 기타 공급원을 찾아야 하며 운송 거리와 구매 원가가 따라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당면 정세는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경제국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막힐 것이라는 기준 판단에 따라 결책한다면 관련 국가는 기타 지역의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재고를 조정하며 운송 경로를 변경해 공급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당면 글로벌 시장의 관심사는 이미 통항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예상 가능한 상업 통항을 재개할 수 있는지입니다. 해협이 공식적으로 폐쇄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통행량이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해운 업체들은 더 높은 연료와 보험, 운용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에 글로벌 시장은 이로 인한 위험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분석가들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위기의 장기화라고 꼬집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문제가 단실적이라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재고와 대체 공급에 의존해 완충할 수 있지만 만약 해만 국가의 수출이 장기적으로 제한되면 그 영향은 에너지와 해운, 제조업과 소비 가격 사슬을 따라 갈증 전도될 것이고 이미 성장과 통화 팽창의 이중 압력에 직면한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네, 밤에 늦게 자도 괜찮아. 낮에 많이 자면 된다. 이런 견해는 흔히 나타나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네, 수면은 간단한 가감법이 아니기에 낮에 잠을 보충하더라도 야간 수면 부족으로 초래되는 손상을 완전히 미봉할 수 없습니다. 네, 우선 야간 수면은 좋은 주기와 수면 구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잠들기, 얕은 수면, 깊은 수면, 렘 수면으로 밤새 4주기에서 5주기를 순환합니다. 네, 반면 낮에 수면을 보충할 때는 충분한 깊은 수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으로 야간 수면이 부족하면 낮 동안의 주의력 분산, 판단력 약화, 정서적 통제 상실을 초래합니다. 네, 낮에 수면을 보충하면 각성 상태를 일부 회복시킬 수 있을 뿐 집행 기능과 창조력은 여전히 뚜렷하게 손상됩니다. 네, 또한 야간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 주야 리듬 상실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혈관 손상은 불가역적입니다. 나아가서 낮에 더 많은 고열량 음식의 섭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네, 동시에 야간 수면 동안 면역세포 활성이 정점기에 도달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 감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수면을 보충하는 것으로는 이 시간대에 면역 증강 효과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외 여름철에는 해가 일찍 뜨기 때문에 더 쉽게 일찍 잠에서 깹니다. 따라서 여름에 낮이 길고 밤이 짧은 특점에 순응하여 늦게 잠들지 말고 저녁 11시 전에는 수면을 취하여 7시간에서 8시간의 량질의 야간 수면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30분간 낮잠을 자면 정력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야간 수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장익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김지영 씨의 글 101장 첫 도전을 보내드리며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도행 역시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굿바이 작심 3.1이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세계 유명 교향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들끓는 해랑강이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는 제도를 완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조항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통과된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는 제도를 완비할 것을 제기했으며 신용의 공업화를 서둘러 추진하고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체제 및 기재를 서둘러 구축하고 디지털 산업화와 산업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정책 체계를 보완할 때 대하여 새로운 포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관련 내용을 열심히 배우고 깊이 있게 터득하며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실하게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세계 경제의 디지털화 전환은 대세의 흐름이며 새로운 산업혁명은 인류 사회를 크게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정보화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며 신성장 동력으로 새로운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기술 변혁의 기회를 단단히 틀어주고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여 고품질 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는 것은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불러온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경제는 세계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기선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 속도와 복사 범위, 영향 정도가 전례 없이 커진 것으로 볼 때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은 전 세계 생산력 수준에 획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글로벌 요소 자원을 재구성하고 글로벌 경제 구조를 재편하며 글로벌 경쟁 구도를 바꾸는 관건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전망성 전략 배치를 앞다투어 강화하면서 디지털 분야의 국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화의 흐름 앞에서 반드시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놓고 우리나라가 제조 대국과 네트워크 대국이라는 점에서 중첩, 취합, 배정 효과를 충분히 방출하여 경제 발전의 새로운 공간을 확대하고 국제 경쟁의 새로운 우위를 구축하며 미래 발전에서의 주동권을 쟁취해야 합니다.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는 것은 현대화 산업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의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융합화는 현대화 산업 체계의 기본 특징의 하나입니다. 최근 연간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의 량적, 질적 발전이 동시에 향상되었는 바 2023년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의 부가가치가 12조 원을 넘어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량 되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산업인터넷, 인공지능 등 신성장 동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전통산업의 디지털화 개조가 심층적으로 추진되며 지능제조, 서비스형 제조 등 융합 발전의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모델이 끊임없이 나타나 신질 생산력의 발전과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반드시 디지털 경제의 높은 혁신성, 강한 침투성, 광범위한 포괄성 특징을 충분히 발휘하여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 융합의 심도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업체계의 현대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는 것은 신용 공업화를 추진하는 관건적인 경로입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풍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면서 신용의 공업화를 실현하는 것은 관건적인 과업이라고 지적했으며 제조 강국 건설과 디지털 경제,
산업 동보화 등의 발전을 요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화와 공업화의 심층적인 융합은 신흥공업화의 선명한 특징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미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건 변수로서 신흥의 공업화와 산업의 지능화, 융합화, 녹색화를 가속하는 데 전방위적이고 심층적인 동력을 보유함으로써 좋은 세계 산업 발전과 본업 구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여 제조업 디지털화,

0: 네트워크화, 지능화 발전을 가속화하고 제조업의 품질 변혁, 효율 변혁, 동력 변혁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이 글로벌 가치 사슬의 중고유예로 진화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함에 있어서 실물 경제를 강화하고 최적화하는 것은 기초입니다. 제조업은 실물 경제의 주체로서 국가 경제의 명맥에 관계됩니다. 반드시 실용의 공업화를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그것을 선두로 하며 정보화와 공업화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차세대 정보기술로 전체 산업체계의 동력을 부여하며 전통산업의 개조와 승격에 박차를 가하고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확대하며 미래산업을 전망적으로 배치하고 확고부동하게 제조업을 튼튼히 키워 선진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화 산업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선진제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일련의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를 보유하는 것은 현대화 산업체계의 중요한 징표입니다. 최근 연간 우리나라 제조업의 클러스터화 발전 수준이 빠르게 향상돼 이미 45개의 고가급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었으며 4세대 정보기술, 신소재, 첨단 장비, IO 의학 등 중점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배치를 한층 더 보완하여 기술, 자금, 인재 등 각종 혁신 자원 요소가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로 집적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클러스터의 디지털화, 지능화 승격을 추진하고 선두 기업의 견인 역할을 발휘시키며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의 기업이 협동하여 디지털화 개설을 전개하도록 지원하고 산업 클러스터의 종합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련의 세계급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추억.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김지영 씨의 글 101장 첫 도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글짓기를 좋아했던 건 아니었다. 좋은 글을 써내려가려면 문학책들도 많이 읽어야 하지만 어릴 때부터 나는 문학작품을 읽기보다는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뛰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든지 옛날 옛적이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하루 종일 그 신비한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것이 더 우선이었다. 그러다 가끔은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로 책을 펼쳐 볼 때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만화책 아니면 매기마다 련재로 실리는 동화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잡지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조선 어문 수업 시간에 장문을 바치라고 하면 내가 아팠던 날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셨던 에피소드에 잊지 못할 그날, 나의 부모님, 나의 비밀 등 제목을 바꿔 달아서 제출하곤 했다. 그래서 나의 장문에는 내가 고열의 시대를 일대면 부모님은 택시를 타지 않고 굳이 나를 등에 업고 병원에 허둥지둥 달려갔고 그때마다 한방 눈은 꼭 무릎 높이까지 내려야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등장했다. 소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는 한창 문학 콩쿨이 진행되고 있었다. 소위 백일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경연은 당시 소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는 글짓기 경연으로 대상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상금과 외국으로 어학 연수까지 보내준다는 유혹적인 포상도 있었다. 처음에는 반에서 글을 두드러지게 잘 쓰는 친구 한두 명만 참가할 수 있었다고 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후에는 학급의 절반가량 친구들이 모두 참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귀가 솔깃해났다. 그제서야 혹여 경연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몇몇 학생들 중 한 명으로 락인이 찍힐까봐 조바심이 나면서 처음으로 글짓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글을 쓰려고 다짐을 하게 된 것도 바로 그때부터였던 게 아닌가 싶다. 당시 12살이었던 나는 장문 한 편쯤 써낼 수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경연에 참가할 자격이 있을 거라고 여겼지만 이것이 단지 순진한 어린아이의 착각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후에 자세히 알고 보니 당시 백일장에 참가할 수 있는 학생은 제한되어 있었던 터라 학급 절반 이상의 학생이 참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또래 애들 중에는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이 수두룩했다. 그래서 등수에 드는 건 둘째치고 경연에 참가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관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나같이 글짓기라면 도리질부터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장문 학원에 다녀야만 겨우 경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장문은 그저 재미나는 에피소드, 평시 하고 싶었던 말들을 글로 적어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던 나에게 장문 쓰기를 배워주는 학원이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경연에 참가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맥히지는 않았지만 장문 학원에 입학 신청을 했다. 지금도 처음 학원에 갔을 때 기억이 어제 일인 듯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선생님께서 이곳이 바로 우리가 글짓기를 배우게 될 학원이라고 알려줬을 때 우리는 하나같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학원이라면 책상과 글상이 정연하게 놓여있는 교실과 같은 곳일 줄 알았는데 일반 가정집과는 구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아늑한 곳이었다는 점이 지금도 인상이 깊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거실에는 나를 포함해서 다섯 명의 학생과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적당한 크기로 된 안전상 앞으로는 큰 이동식 흙판이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의 책상 위에는 교과서인 듯한 책 다섯 권과 빨간색 볼펜이 함께 가시러니 놓여져 있었다. 각기 제자리를 찾아서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생님은 우리에게 백지를 한 장씩 건네주셨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좋으니 쓰고 싶은 주제로 장문을 한 편씩 바치라고 하셨다. 종이를 손에 받아준 나의 머리에는 또 내가 아팠을 때와 친구와 싸웠을 때의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늘 주어진 제목에 엇비슷한 에피소드들이
그럴듯하게 바꿔치기를 하는 것에 습관이 되었던 나에게 정작 아무런 주제도 던져주지 않으니 그를 어떻게 엮어야 할지 망설여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친구들은 이미 서두를 다 끝내고 본문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릿속에 정해진 제목이 떠올랐던 나는 잇따라 몰려오는 생각들을 막힘없이 적어내려갔다. 주어진 시간이 되자 하나 둘씩 작문을 바쳤고 선생님은 빠른 속도로 우리의 작문을 채점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다른 친구들은 잠시 뒤 자신이 바친 작문을 돌려받았지만 내가 작문을 돌려받기까지는 유독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한참을 지나서야 받게 된 작문을 보면서 나는 또 한 번 실망하고 말았다. 그 많은 에피소드 중에서도 나름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골라 적었기에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돌려받은 작문지를 보니 구절마다 빨간색 볼펜으로 수정되어 있었다. 어떤 구절은 아예 선생님께서 새로 써주시기까지 하셨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아래와 달라기 바뀌어져 있기도 했다. 오늘부터 백일장 경연을 하기 전까지 매일 한 편의 작문을 바치도록 하세요. 단 중복되는 이야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매일 수정해주는 작문은 그날로 다 외우고 그 외에 지금 나눠준 좋은 단어, 좋은 구절들을 매일 5개씩 외워야 합니다. 수업이 끝날 때면 외우기 검사를 해서 합격된 친구들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알아서 잘 준비하도록 하세요. 속상함에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데 선생님의 포치에 나는 또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매일 다른 이야기를 써낼 만큼의 나의 일상은 그렇게 다채롭지 않았을 뿐더러 선생님이 수정해주는 작문을 매일 외우고 새로운 단어와 구절까지 억지로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순간 거부감이 들었다. 수학 공식에 숫자를 대입해 넣듯이 작문을 써야 한다는 방식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잘 전달하여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지 구름이 어떤 모양이고 가을의 냄새는 어떤지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고 특히 가을은 냄새보다도 울긋불긋한 단풍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오로지 훌륭한 작문을 몇 편 외워서 경연에 나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바람이었던 만큼 울며 겨자먹기로 두 주간의 혹독한 훈련을 묵묵히 견뎌낼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백일장 경연을 하는 날이 다가왔다. 나는 그동안 외워두었던 미사려구와 아직까지도 그 정확한 뜻을 잘 모르는 어려운 단어들을 머릿속으로 뒤누면서 경연장으로 향했다. 나의 상상만큼이나 어마어마하게 컸던 경연장에는 아침 일찍부터 책 받침대와 필기 도구들을 챙겨서 얌전히 앉아 경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아이들로 가득했다. 그 중에는 작은 목책에 빼곡하게 적여있는 구절들을 달달 외우는 아이들인가 하면 아직 잠에서 덜 깨는지 꾸벅꾸벅 졸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다. 나는 주석대가 잘 보이는 위치에 자리를 지정받게 되었다.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연은 시작되었다. 당시는 작문 제목을 화이트 보드에 까만 펜으로 적은 다음 선생님들이 직접 화이트 보드를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이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신기한 구경거리였다. 그만한 학생들에게 알려주려면 한 시간은 좋게 돌아다녀야 되지 않을까라는 엉뚱한 생각까지 했으니 말이다. 지금은 그 제목이 무엇이었던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명한 건 내가 도수일 동안 열심히 외웠던 내용 중에는 안타깝게도 겹치는 주제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저 경연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만족을 했던 그때로서의 나는 아무런 부담 없이 시합에 임할 수 있어 홀가분한 마음으로 써내려갔다. 반면에 자신이 준비한 내용이 나지 않았다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친구들도 적지 않았다. 그에 비하면 나는 미리 준비한 내용들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다. 이번이야말로 내가 직접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은근히 즐겁기도 했다. 예를 들면 내가 바라본 겨울의 구름은 특정된 모양이 없이 그저 하늘에 차갑게 달라붙어 있었다고, 그리고 모두들 노을이 진다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분명 노을이 저 멀리 하늘에 선명하게 떠있는 모습을 본 적 있다고 말이다. 경연 시간이 반쯤 흘러 지나가자 장문을 다 쓴 아이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평소와는 달리 여전히 적고 싶은 말들이 한가득이었던 나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렇게 나는 제일 마지막 사람으로 장문을 바쳤다. 처음으로 도전했던 101장 경연이었던 것만큼 눈부신 상을 타지 못했던 것도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나의 일상에서 아주 작은 변화들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경험이 되었다. 우선 속박 없이 글을 마음껏 쓰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고, 보이지 않은 감정들이 휘발되기 전에 활자로 남겨두고 꺼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여 종이에 옮기는 일보다는 새로운 문장을 쓰는 것이 더 즐거운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도 여전히 글짓기가 어렵게 느껴질 때면 처음 글짓기를 도전했을 때에 우리 나에게 묻는다.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왜 글을 쓰고 싶은지. 그러면 마음 한켠에서는 늘 한결같은 답이 되돌아온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다정한 글을 쓰고 싶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감정이 묻어나는 구절들을 적는 연습을 한다. 그리고 하나둘 쌓여가는 마음들을 글로 묶어서 모아둔다. 101장에 도전했던 경험은 잘못 들어섰던 길에서 방황하며 홀로 걷고 있던 나에게 방향을 가리켜 주었던 길잡이와 같은 존재였다. 12살일 때도 지금에도 말이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 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도행역시입니다. 넘어질 도, 단일행, 거스를 역, 베풀시로 구성된 도행역시는 과거에는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함을 비유한 말로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잘못된 길을 고집하거나 나쁜 일 또는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비유한 말로 사용합니다. 네, 춘추시대 초나라 대부인 오사는 초평왕이 즉위하면서 태사 태부의 자리에 올랐지만 소부 비무기의 모함으로 초평왕의 미움을 받아서 피살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오사의 아들 오자선은 초나라에서 도망쳐 나와 오나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자선은 오나라의 힘을 빌려서 초나라에 맺힌 원한을 갚으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공자광이 왕위에 등극하니 그가 바로 오왕 함려였습니다. 함려는 오자서를 재상에 임명했고 오자서는 소무를 함려에게 청구했습니다. 오자서와 소무 두 장군이 보소는 오나라는 날로 강대해졌고 오왕 함려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초나라를 토벌하여 패권을 손에 놓고 싶었던 오왕이 오자서에게 초나라 토벌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오자서가 대답했습니다. 아군은 세 부대로 나뉘어서 초나라의 국경에서 적군을 교란하다가 초군이 공격해오면 후퇴하고 초군이 후퇴할 때 다시 아군이 공격하는 교란 작전을 펼칩니다. 그리 되면 적군은 기신맥진하여 사기가 저하되고 투심하여 상실하게 될 터이니 이때 다시 연합하여 진격한다면 승리는 기필코 아군의 몫이 될 것입니다. 네, 6년이 흐른 뒤 오왕 함려가 드디어 초나라 정벌에 나섰습니다. 그는 소무를 대장군으로 하고 오자서를 부장군으로 한 대군을 거느리고 천리길을 달려 초나라 도읍 영도로 진격했습니다. 오군은 다섯 번의 싸움에서 모두 승리했고 초나라 소왕은 도읍을 버리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때는 초평왕이 죽고 난 뒤였습니다. 초나라에 이른 오자서는 초평왕의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관이 열리면서 초평왕의 시신이 드러났습니다. 오자서는 채찍을 들어서 시신을 300대나 내리치고도 분노가 가시지 않아서 시신의 눈알을

가지했습니다. 초나라에 있던 오사세 친구 진포서가 이 사실을 알고 서신을 보내 오사세 행실을 굳혔습니다. 한때 병왕을 섬겼던 신하로서 그 시신을 욕되겠으니 이보다 더 천리에 억울한 일이 또 있겠는가. 이에 오사세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 처지는 해가 저무는데 갈 길이 먼 격이니 도리에 어긋나는 일일지라도 행할 수밖에 없도다. 네, 이 이야기는 사기 오사서열전에 수록되었습니다. 도행 역시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에는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함을 비유한 말로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잘못된 길을 고집하거나 나쁜 일 또는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비유한 말로 사용합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굿바이 작심 3일. 네, 우리는 목표가 크면 결심도 단단해지고 그만큼 결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바꾸려 할 때는 목표가 너무 크면 오히려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기가 쉽습니다. 네, 오늘부터 자기개발을 위해서 하루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고 1시간씩 독서를 하겠다. 네, 이 목표는 크고 멋지지만 3일 열심히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계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다시 시작하려 해도 기분이 나빠져 아예 그만두게 됩니다. 네, 사람은 자기가 만든 계획을 수행하지 못할 때 동기가 확 꺾입니다. 그래서 작심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와 금연을 시작하려는 중년 남성이 이사에게 저 지금부터 담배를 끊고 하루 한 시간씩 매일 운동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박힙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의 격려를 바라는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이사는 일단 웃어드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먼저 시작하면 어떨까요? 제 생각엔 담배를 갑자기 끊으면 뇌가 스트레스를 받을 테니 일단 담배는 계속 태우시고 운동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 계획도 실천하기 쉬운 양만큼 시작하세요. 네, 하루에 10분 정도로 매주 2회도 좋습니다. 그러고 나니 환자의 얼굴에 이거 이상한 이사가 아니야라고 쓰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담배를 계속 피우라고 하고 운동도 적게 하라고 말이니 당연하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사량반 내가 그렇게 의지가 약해 보입니까? 나 못 믿겠어요라는 섭섭한 기색도 보입니다. 네, 다이어트나 금연 같은 건강 행동을 생활의 한 부분으로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심리 요인이 자아효능감입니다. 이는 내가 어떤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자아효능감을 키울 때 건강 행동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네, 자아효능감을 키우는 데 중요한 것은 첫 성공 경험입니다. 네,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 행동 변화를 위한 심리 전략 측면에서 보면 계획 실패 경험으로 인한 고통은 오히려 자아효능감을 떨어지게 만들고 변화에 대한 동기를 앗아갑니다. 결국 작심삼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때로는 고통이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할 만큼의 작은 계획부터 시작해서 성취한 뒤 서서히 확장시킬 때 자아효능감도 증대된다고 연구되었습니다.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주변의 정서적 지지, 긍정적 칭찬도 자아효능감 증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짠, 나 이렇게 변했어 하고 깜짝 놀라게 할 마음에 다이어트나 금연 같은 노력을 숨어서 하기도 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잘하면 문자나 전화로 칭찬도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네, 인생의 메아리란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교향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여러분들께 선사할 곡은 네, 그리그의 페르균드 모음곡 솔비 그의 노래입니다. 네, 이 곡은 노르웨이 민족 음악의 최고 걸작이자 세계 고전 음악계가 인정하는 서정적 고전으로 1876년에 창작되었으며 그리그가 극 음악으로 작곡한 핵심 곡목입니다. 네, 웅장한 교향곡 편성을 네, 과감히 배제하고 소박하고 깊으며 긴 여운의 선율을 중심으로 삼고 네, 곡품은 부드럽고 억눌리며 순수하게 서정적이어서 네, 그리움과 희망 두 가지 정서를 동시에 품고 있으며 감화력이 매우 강합니다. 네, 곡의 서두 선율은 고요하고 부드러우며 리듬은 느리고 고르고 따뜻한 현악기 음색이 서서히 펼쳐져 네, 차가운 북유럽의 미풍처럼 맑고 투명하게 다가옵니다. 네, 중반부 선율은 살짝 고조되며 억눌렸던 그리움에서 네, 따뜻한 기대로 정서가 서서히 옮겨가고 깊은 슬픔은 점차 사라지며 굳건하고 여유로운 희망이 피어납니다. 네, 기다림, 그리움, 그리고 지켜냄을 모든 음표에 담은 이 곡은 네, 섬세하고 감동적이며 긴 여운을 남깁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전 서정곡 중 하나로 꼽히는 이 곡은 100년의 시월을 지나서

이 다음으로 우아하고 부드러운 고전 명곡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곡은 바흐의 가장 대표적인 세대를 잇는 명곡이자 고전 음악에서 극도로 부드러움을 상징하는 작품입니다. 네, 전곡을 지선만으로 연주할 수 있기에 이런 이름이 붙었으며 순수하고 우아한 선율로 100년 동안 사랑을 받는 배경음악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곡풍은 엄숙하고 또 여유로우며 고요하고 치유적이고 부드러우면서도 힘을 잃지 않아 우아하면서 온기가 가득 찹니다. 네, 이 곡은 바로크 음악의 복잡하고 화려한 장식을 걷어내고 극도로 간결하며 순수하고 깊은 음악적 질감을 선보입니다. 서도 선율은 길고 펼쳐지듯 흘러가고 음색은 진득하고 따뜻하며 리듬은 안정적이고 여유롭습니다. 급격한 고조 변화도 격한 정수도 없고 세월이 다져진 평온함과 투명함만 기타

발표를 했습니다. 3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이 아리아는 고전 음악 속 사람을 치유하는 부드러운 바탕이 되어 시간을 오르만지고 세월을 위로합니다.

네 세 번째 고전 곡목은 리스트의 사랑의 꿈 제3번입니다. 이 낭만주의 피아노 명곡의 기순으로 꼽히는 이 작품은 리스트의 세 곡 사랑의 꿈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곡입니다. 전곡은 낭만적이고 애틋하며 부드럽고 치유적인 분위기로 화려한 기교 음계를 배제하고 섬세하고 충만한 서정선율를 중심으로 합니다. 예, 서두음은 가볍고 느리며 따뜻한 피아노 소리가 천천히 흘러나고 선율은 구슬프고 아련하여 진실한 사랑과 다성함을 속삭이듯 합니다. 예, 중반부 선율은 점차 풍성해지고 음색은 더욱 진득해지며 정서가 단계별로 깊어집니다. 깊고 진실하지만 과도하게 격하지 않고 부드러움 속에 굳건하고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 곡의 고서 변화는 자연스럽고 장력과 유한이 적절하여 세상의 순수한 다성함, 열정과 아름다움을 모두 표현합니다.

네,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원은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에 우리나라는 보다 더 활기찬 내수시장을 적극 조성하며 종국 경제 발전의 버팀목을 마련하고 세계 경제 성장의 공간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0: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규를 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가 폐막했습니다.
1: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20일 저녁 개막했습니다.
0: 이란이 미국의 패권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정석기는 중국은 각국 각측이 중국 대시장의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강력한 내수시장 구축을 가속화하며 화물무역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소비소무역 발전 기제를 혁신하며 고품질 제품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5차원은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에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에 대한 내수의 기초적 역할을 강화하고 보다 더 활기찬 내수 시장을 적극 조성하며 중국 경제 발전의 버팀목을 마련하고 세계 경제 성장의 공간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산동의 한 대외무역기업은 총도세관이 발급한 원산지 사전 확정 결정서를 근거로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 화물 수입상 신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신고서를 통해 회사가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참깨는 무관세 대우를 받았습니다. 회사 책임자 범운령은 건당 증명서 발급 시간을 7일 내지 30일 절약하고 해마다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지출 20만 원을 줄일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 화물무역 수출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16.9% 증가한 25조 4,700억 원, 그중 수입이 22.1% 증가한 10조 7,40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입 규모는 연 17년째 세계 제2위를 기록했습니다. 상무부 대외무역사 양도 사장은 상반기 수입 성장 속도는 수출을 초과해 22.1%에 달하고 월간 수입 성장 속도도 연 4개월간 2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역사 흐름을 따르고 새로운 발전 이념에 뿌리를 둔 전략적 조치이며 각국과 함께 호혜 상생하면서 멀리 나아가기 위한 취지입니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협력 상생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제4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 발표한 기조연설에서 습금형 정석기는 중국은 세계와 함께 시장 기회를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형 정석기는 중국은 수입을 확대하고 무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더 큰 중시를 돌릴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신규 수입 무역 촉진 혁신 시범구를 건설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목록을 최적화하며 국경 지역 주민들의 호시무역 수입 상품의 현지 가공을 추진하고 주변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릴 것입니다. 제조 대국인 우리나라는 이미 글로벌 분업에 깊이 융합되고 상하류 파트너의 공동력을 이끄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습니다.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개방협력 창구로서 광세의 올 상반기 대외무역 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25% 증가하고 비철금속, 철강, 식량과 식용유 가공 등 산업이 생산 원자재 수입에 빠른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광서 방성항의 한 식량 식용유 가공기업은 수출입 업무에서 기존 물량을 안정시키고 신규 물량을 돌파하는 량완 추세를 보였습니다. 기업 책임자 류출리 씨는 원료 대두와 유채 씨 수입이 루게로 45만 톤에 달하고 공급망 회복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시장 반응도 적극적이라고 표했습니다. 소비 대국인 우리나라는 이미 160여 개 나라, 지역과 주요 무역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중국 시장의 글로벌 수출 견인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세계가 공유하는 대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과일, 뉴질랜드의 유제품, 유럽의 피부 보호 제품 등 갈수록 더 많은 량질 제품이 중국 시장을 더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선진적 기술 장비, 관건적 부품과 량질 원자재의 도입은 중국 제조의 사슬을 보완하고 강화하며 가치 사슬이 더 높은 단계로 매진하는 데 중요한 버팀목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세관 청소 왕군 보서상은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는 과정에 소비 예비를 끊임없이 방출하면서 광범위한 소비자들은 더 많은 글로벌 량질 상품을 향유할 것이며 세계 각국도 중국의 수입 확대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실리를 챙길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는 습금형 정서기가 직접 계획하고 재개하고 배치하고 추진한 세계 최초의 수입을 주제로 한 국가급 전시회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주동적으로 세계 시장을 개방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제국의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의 개막이 8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99개 나라와 지역의 1200여 개소 기업이 전시 참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여 개소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 국제 수입 박람국 오종평 부국장은 발달국은 여전히 박람회의 주력이며 미국 기업의 계약 면적이 가장 크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등 국가의 기업이 계약한 면적은 전기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또 아시아, 아프리카 제품 전시구를 승격시켜 더 많은 글로벌 남방 국가가 박람회라는 이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동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결코 림시적 결책이 아니며 세계를 지향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장원한 고려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세계 공당이 단계적으로 승격되고 세계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중국은 수입무역의 편리화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수입 예비를 발굴하면서 글로벌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0: 중국 공산당 제20기 조항규율 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22일 북경에서 폐막했습니다. 저는 회의 공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0기 조항규율 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2026년 8월 22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조항규율 검사위원회 위원 116명이 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전원회는 조항규율 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주재했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조항규율 검사위원회 석인 리희가 연설했습니다. 전원회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는 습금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했습니다. 회는 습금평 당건설 사상은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당건설편이며 신시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실천과 경험에 대한 체계적 총화와 이론적 승화로서 폭이 높고 정밀하며 심오하고 내포가 풍부하며 사상이 깊고 체계가 엄밀합니다. 습금평 당건설 사상은 전당을 이끌고 100년 대당이 자아혁명으로 새로운 경제를 개척하고 당을 관리하고 당을 진흥시키며 당을 강하게 만드는 데 근본적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규율 검사 감찰기관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이며 반드시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이를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며 뜻을 굽히지 않고 습금형 당건설 사상의 확고한 신앙자, 충실한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특색 부패 척결의 길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더욱 높은 표준과 더 실질적인 조치로 신시대 새로정에서 규율 검사 감찰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전원회는 2026년 상반기 규율 검사 감찰 사업을 총화하고 다음 단계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회는 사상 인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습금형 당근설 사상의 진리의 힘, 실천의 위력을 깊이 터득하며 정수와 여위, 실천에 대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 자각적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며 규율 검사 감찰에 모든 사업을 통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 관찰을 한층 더 강화하고 올바른 지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정치 감독을 강화하고 정치 순시를 심화해야 합니다. 임기교체 규율을 엄밀히 하며 기풍을 바로잡고 규율을 엄격히 하며 부패를 숙청하고 대중신변의 비리와 부패 문제에 대한 집중정돈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전년도 임무를 고품질적으로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개통적 사유, 최저선 사유를 한층 더 다지고 주요 업무와 중요한 업무에 착안하고 일괄적으로 추진하며 사업 합력을 형성하고 안전 최저선을 단호히 지켜야 합니다. 대오건설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정치 각오가 높고 능력이 뛰어나며 기풍이 바르고 정렴 결백해야 한다는 중요한 요구에 따라 규율 검사 감찰 사업의 규범화, 법치화, 정규화 건설의 해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충성과 결백 그리고 책임을 갖추고 투쟁에 능한 규를 검사 감찰해 철군을 건설해야 합니다. 당 규약의 규정에 따라 전원회의는 조세용 동지를 중공조항규를검사위원회 부서기, 장충 동지를 중공조항규를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부서기로 선거했습니다.
1: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20일 저녁 개막했습니다. 소녀대 로봇이 일제히 등장해 함께 호흡을 맞추는 기술 향연을 펼쳤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열린 100m 예선에서 로봇이 9초 3구를 기록하며 인간의 세계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 개막식은 20일 저녁 북경 국가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빙사대에서 열렸습니다. 소십 대 휴머노이드 로봇 연주자가 인간 관현악단과 함께 협연하는 서곡으로 개막식이 막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봇 말을 탄 휴머노이드 로봇이 활을 당겨 화살을 쏘아 지칩장치를 점하면서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의 공식 개막을 알렸습니다. 금속 사면 받침대에 박힌 푸른 수종집은 무대 조항에서 빛을 내며 지능, 혁신과 공생이라는 핵심 리념을 과시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본대회 체조 종목 심판들이 함께 인간기계 합동춤을 선보였고 삼바, 도 등 체조 댄스 공연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전유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함께하는 협동 공연은 관람객들에게 시각적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개막식 전 열린 100m 예선에서 손탁팀이 몸 하나의 길이 차이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9초 3구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대회 기록을 갈아치웠을 뿐만 아니라 9초 58의 인간 100m 세계 기록마저 넘어섰습니다. 이번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는 체육 경기, 예술, 공연, 실경 응용을 아우르며 총 51개 경기 종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 30개는 경기 종목, 21개는 실경 장면 도전입니다. 참가팀 대표 최문호 씨는 로봇 인재에 대한 우레리해를 이번 대회를 통해 보여주고 다른 팀과 차별화된 알고리즘을 선보이고 싶다며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종목은 100m 달리기.

0: 달리기, 족구 등 전통 종목 외에 줄다리기, 력도 등 종목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종아 전통 체육 종목이 활성화 유형으로 태극권과 투호가 새롭게 편입되었으며 고기 종목으로는 축구 외 탁구와 테니스 등 두 종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복경시 경제정보화국 료요량 보국장은 로봇은 단순한 과학기술이자 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주해야 할 미래라며 지난 1년간 로봇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과 진보를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1: 제48회 세계기능대회가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상해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대회 준비 작업은 전면적인 막바지 총력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관련 주제 행사들이 세계기능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해 세계기능박물관 4층에는 신규 교육 프로그램 소규모 체험 경기장이 설치되어 관객들이 실제 경기 종목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구강 보철 기술 체험구에서 어린이들이 도구를 들고 림시 치아에 지주대 제거, 련마 광택, 상악 등 작업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상해시 공업기술학교 교사 왕수는 이 종목은 이번 대회 신규 종목으로 오늘은 10세 내외 어린이를 위해서 설계된 체험 코너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기술, 신산업, 신경영 형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기능 인재 직업 경계도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새롭게 추가된 무인기 시스템, 스마트 보안 기술, 구강 보철 기술 등 종목이 바로 산업 변화와 인재 수요가 경기장에서 반영된 결과입니다. 세계기능박물관 반욱 부관장은 몰입형 경기 장면 속에서 비교적 전문적인 경기 종목들을 재미있고 생활화된 형태로 각색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제48회 세계기능대회 준비는 막바지 총력 단계에 들어있습니다. 중국은 71명 선수를 파견해 전체 64개 종목에 모두 출전하며 70여개 국가와 지역에 1,400여 명 선수와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대회 기간에는 세계기능박물회가 동시에 개최되며 다양한 형식의 주제 전시와 대중 참여 행사가 펼쳐집니다.
0: 태풍 잔류 환류의 영향으로 이달 중순 하남 조구에서는 지속적인 호우가 내려 제방이 붕괴되고 도심 침수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생산과 생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해 발생 후 현지는 신속하게 피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홍수 방지 배수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현재 주요 하천의 수위는 경계 수위 이하로 떨어졌으며 피해 주민들은 림시 대피소에서 잇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업들도 생산 운행을 재개하고 재해 후 소독 방역 작업도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구시 고신구의 한 물류창고 단지에서는 물류 차량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지대가 낮은 이 단지는 반 미터 깊이의 침수로 물류 단지 전체가 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재해 발생 이후 정부 구조와 기업 차고가 신속히 전개되었습니다. 물류단지 관리사 방사위 씨는 단지에서는 총 12대 배수 펌프를 투입해 6개 배수 지점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배수 작업을 진행했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관리위원회에서도 대형 배수 펌프 3대를 출동시켜 단지와 기업의 배수를 지원했습니다. 방사위 씨는 조기 경보가 제때 이루어져 단지 내 화물이 큰 손실을 입지 않았으며 현재 단지 내 각 기업은 전부 생산 운영을 재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소화현 대왕장진 류로가촌에서는 강으로 인해 마을 도로의 침수 깊이가 1.6m에 달했습니다. 배수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침수는 기본적으로 빠지고 300여 가구 주민들이 림시 대피소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전 마을의 전력과 수도 공급도 회복되었습니다. 전해구 성북가도 고장촌에서는 작업 인원들이 네 번째 소독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독 작업을 맡은 기업 책임자 류효유 씨는 이번 작업은 모기 등 매개 생물의 전파 경로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가구마다 방문해 소독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소독 후 질병 예방 통제 부문 또는 보건건강위원회가 전문팀을 조직해 소독 후 모기, 발이 밀도와 현장 환경을 조사하게 됩니다. 현재 전해구는 총 650여 명 소독 인력을 조직하고 대형 소독기계 350여 대를 출동시켜 830여 곳의 주거 단지와 건물 안뜰, 하수도, 도랑, 공중 화장실 등 구역에 소독 작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각지대가 없이 전 구역을 포괄했습니다.
1: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과 민정부, 사법부가 21일 합동 통지를 발표해 절강산과 청도시의 사망자 금융계좌 조회 서비스 시범 경험을

0: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사망자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직면하는 난점과 병목 문제를 해결해 대중들의 업무 처리 체험을 한층 더 최적화했습니다. 최근 산동 창도시의 왕모 씨는 가족의 장례를 마치고 민정 부문의 전용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보험, 의료보험, 주택공적금 등 여러 사후 사안을 처리했습니다. 왕모 씨는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직접 처리했다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에 가서 처리했는지 모두 명확하고 분명하게 적혀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사망자의 금융자산 조회를 진행할 때 유가족들은 두 가지 공경에 직면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망자가 각 금융기관에 분산한 자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상속 분쟁이 종종 발생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기관을 돌며 자료가 중복 제출해야 해 상실의 슬픔을 겪는 가족들에게 더 큰 심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도시는 현지 정무 시스템에 의존해 개인 사후 일체화 처리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부처 간 연계 처리 기재를 보완했습니다. 청도시 민정국 직원 유황 씨는 모든 데이터를 집합해 유가족의 휴대폰에 전송해 줌으로써 그들이 휴대폰만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지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절강성 또한 전리반 지방정무 서비스 플랫폼에 의존해 공안, 민정, 사법행정, 데이터관리, 금융감독 등 부문이 공동 건설하는 개인 사후 일체화 처리 연계 기재를 구축함으로써 집성화 서비스를 실현했습니다. 두 지역의 시범 경험을 바탕으로 동지는 정무 데이터 공유 기재가 건전하고 부문 간 협동 능력이 비교적 강한 지역에서 이를 선도적으로 복제 보급하도록 권장하며 복제 보급 작업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전개되어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우정저축은행 등 6대 은행에 따르면 각 은행은 동일 은행 내에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개인소비 대출과 신용카드 할부 업무의 연간 누적 재정리자 보전 상한을 기존 연간 3천 원에서 연간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5천 원의 리자 보전 한도는 개인소비 대출 또는 신용카드 할부 업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중국 해양석유그룹이 22일 아시아 최대 해상 원유 처리 플랫폼인 해주 196 플랫폼 주체 구조 완공식을 진행했습니다. 플랫폼이 완공되면 주강구 분지의 대형 억톤급 통합 유전 개발 생산에 적용될 것이며 유전의 효율적 개발과 국가 에너지 공급을 지원할 것입니다.
1: 23일 새벽 5시 태평양에 위치한 올해 18호 태풍인 사드리 동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제19호 태풍인 자다는 광서 북해와 서남 방향으로 165km 떨어진 해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0호 태풍인 개나리는 대만 대북시와 동북쪽으로 115km 상가했습니다. 중앙기상대에 따르면 23일 오후 8시까지 광서 서남부 일부 지역에 종수하천은 홍수 발생 위험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소리부와 중앙기상대는 광서 서남부 일부 지역에서 산사태로 인한 돌발 홍수 재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광서 수민센터는 23일 0시에 홍수 적색 경보를 발령했으며 명강 수위는 전 구간에서 경계 수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미국의 위협에 대응해 이란 이후에 모하마드 바게르 카리바브 의장이 22일 여러 인국으로부터 현재 새로운 안보와 경제 협력 기재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카리바브 의장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동맹국 리익을 완전히 무시하는 미국의 패권 행각은 그 동맹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일부 동맹국은 자국의 생존마저 걱정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가져올 수 있는 본토의 독립적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매체가 22일 전한데 따르면 이란 국방부 대변인은 이란의 무기와 국방장비 생산량이 지난 1년간 2배로 늘었고 일부 전시 우선 배치 전략 장비의 생산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의 국방 생산이 정체될 것이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장과 정반대입니다.
1: 카나다 카니 총리가 22일 가치가 200억 달러에 달하는 카나다 상품에 대해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한 후 카나다는 미국에 대한 보복성 대등 관세를 9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제 관세 품목에는 요제품, 절강, 가전제품, 펄프, 제지, 전자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0: 라트비아에서 21일 저녁 강태풍 날씨가 나타나 대량의 나무가 넘어지고 배선망이 심각하게 파손되면서 역내 18만 이상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1: 타이 매체에 따르면 21일 밤 타이 남부에 위치한 나라테바, 에라, 바타니 주에서 잇따라 폭발과 방화 등 악성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다쳤습니다. 나라테바 주의 경우 악성 사건이 최소 11건 발생했으며 그중 자동차 폭발로 2명이 다쳤습니다. 군변측 소속 특별부대가 나라테바주 전역을 상대로 21일 밤 10시 15분부터 23일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2: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3: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4: 엄마, 배가 아픈데요?
3: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4: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3: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4: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3: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2: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4: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2: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3: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오늘은 오늘날 세계가 중국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한 독일 전문가 록스트런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소장 존 록스트런이 최근 중국 기자회 인터뷰에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굴게 하는 배경에 여러 가지 요인이 따르며 그중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이 수십 년 동안 교육, 특히는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과소평가하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중국의 성공적 관리 모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지구계통과학자로서 록스트런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과학기술과 지속가능 발전을 주목해왔습니다. 록스트런은 올 5월 기타 학자와 함께 과학기술의 주도적 지위를 향해 나가는 중국의 장정이란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국제 매체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글은 과학계가 이미 통찰한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시할 것이며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은 이미 완만한 전진에서 전속 질주로 전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록스트런은 중국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1조 1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비유했습니다. 록스트런은 중국 학자들이 이끄는 논문들이 사이언스나 네이처 등 최고의 과학 저널에 발표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기술 진보, 경제 성장, 시장 발전을 반영하며 중국의 우수한 학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록스트런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이룩한 성공은 장기적 계획, 장기적 목표 수립, 일관된 집행 덕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늘날 중국이 배터리 기술과 전기차 등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을 인식할 때 관련 결정은 중국이 15년, 심지어 20년 전에 이미 내린 계획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비유했습니다. 지구 통계 과학자로서 록스트라는 생태 문명 건설에서 중국이 이룩한 비전은 현재 지구 계통 과학의 연구 결론에 부합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록스트런은 생태문명 건설은 한 나라의 단일 항목이나 임무뿐만 아니라 각국이 손잡고 협력해야 하는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생태보호의 경계선을 명확히 다짐으로써 중국은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청정하고 건강한 환경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전체 생물권을 수호하고 각 문명이 공동 이존하는 생태계를 위해서 기여할 것입니다. 록스트런 중국과 독일은 기후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책임도 짊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중요 경제 대국인 양국은 기후 문제에 대한 행동을 통해 세계 기타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화석 연료를 멀리하고 독일과 중국의 공동 입장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은 더욱 깊이는 교류와 협력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선의적 경쟁은 양국의 진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록스트런은 중국은 장기간 과학과 과학자를 존중해왔고 중국 정부는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혁신을 장기간 지원했으며 오늘날의 세계는 중국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전문가 록스트런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장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성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골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한나라 두 제도의 성공적 실천편을 엮어가고 있는 오문의 3차 5기는 전망 계획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착한 곤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게럴트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9부 꿈결의 절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1: 참군할 때 꼭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지요.
2: 네.
1: 그래서 성과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성과를 냈습니다. 오늘 왕예 차장이 특별히 리론 필기책을 녹화 현장에 가져왔습니다. 함께 볼까요?
2: 이것은 리론 필기책 중 한 권입니다. 필기책이 많은데 그중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학습 과정에서 정리한 리론 요점을 기록했습니다.
1: 군사 리론 외에 사상 정치 리론도 있죠?
2: 네, 그렇습니다. 사상 정치 리론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여기는 제가 하루 일과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루 훈련 중에서 얻은 수학과 미흡했던 점, 발생한 문제점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고장이 발생하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두 상세히 기록하고 다음 단계에 개선해 나갔습니다.
1: 이런 필기가 모두 몇 권인가요?
2: 10여 권이 있습니다.
1: 한 묶음 잘 되겠네요.
2: 네, 그런데 오늘은 한 권만 가져왔습니다.
1: 공부 달인이네요.
2: 사실 아닙니다. 군대에 오고 나서야 관련 이론을 열심히 학습하기 시작했는데요. 예전에는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보화 무기 장비를 조종하려면 지식과 이론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1: 당면 전장 환경과 전쟁 조건을 보면 정보화와 지능화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0: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언제 실전에 배치되었는지, 몇 명이 탈 수 있고 화력은 어떠한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물으셨습니다. 또 차에서 내리시다가 갑자기 멈추시더니 전차의 방어 능력은 어떤가고 물었는데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주석께서 우리 군의 현대화 수준, 전투 실력뿐만 아니라 기층 장병의 안전까지 깊이 관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주석께서는 우리 군구를 시찰하시고 군구회의에서 당의 지휘를 따르고 승전할 수 있으며 기풍에 우수한 강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연설을 듣고 장병들은 사기가 고조됐습니다. 이날 저녁 저는 일기장에 습근평 주석의 지시를 따르고 강철의 전사가 되겠다고 적었는데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 습근평 주석의 지시를 따르고 강철이 전사가 되자는 구호처럼 왕예를 통해 우리는 기층 장병의 강군에 대한 책임감과 강군 훈군의 불같은 열정을 진정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왕예와 그의 전우들은 실제 행동을 통해 어떻게 습근평 강군 사상으로 대뇌를 무장할 것인지, 어떻게 강군의 꿈이 기층 부대에 뿌리내리도록 할 것인지 등 강군 건설의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가장 생동하고 효과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 현장을 찾아 여러분과 좋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계속해 사상 해석인 강영 연구원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0: 왕의 동지의 사적은 당의 혁신 사상으로 장병들을 무장한다면 여웅, 모범, 기준병을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줍니다. 세 번째, 우수한 기풍을 견지해야 합니다. 습근병 주석은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악비전 그림책을 사주시고 정충 보국 이야기며 악비의 어머니가 아들의 등에 글을 새겼던 이야기들을 해주신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정충 보국 네 글자는 습근평 주석이 평생을 두고 추구하는 목표가 됐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군 기풍 건설에서 반드시 정충 보국의 정신으로 기계, 실력, 투지, 품덕을 갖춘 신시대 혁명 군인을 양성하고 철같은 신념, 철같은 믿음, 철같은 규율, 철같은 책임감을 지닌 강철의 부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어 어떻게 강군 건설을 실현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3: 반지보주지 必交之以礼，立之以义。政治工作实质上是党领导和掌握军队的工作。我军作为执行党的政治任务的武装集团，要成为党绝对领导下的革命军队，必须坚持党的绝对领导，必须坚定地听党的话，跟党走，必须做到党指向哪里就党到哪里。
4: 방금 들으신 한달락 연설은 습근평 주석이 2014년 10월 31일 전군 정치사업회에서 한 연설로서 여기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통솔함에서 반드시 네로 가르치고 도의로 경려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문구의 출처는 오자병법 도국편입니다. 오자병법은 또 오자 혹은 오기병법으로 불리는데 전국시대 군사가이고 정치가이며 개혁가인 오기가 저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로 가르치고 도의로 격려한다는 것은 장병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핵심 내용이 바로 예의와 도의라는 뜻입니다. 오기는 나라를 통치하는 것과 군대를 다스리는 도리는 동일하다고 보고 올바른 가치관과 례법으로 사람들의 사상과 행동을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로 군대를 다스리려면 장병들이 바르고 통일된 생사 영역관을 수립하고 스스로 명령에 복종하며 단호히 투쟁하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오기 이후 오랜 세월의 중국 군사사는 이 군사 리념의 정확성과 심오함을 끊임없이 검증했습니다. 위청 곽거병이 한나라 군대를 훈련시켜 흉노를 토벌하고 악비가 악가군을 창설해 금나라 군대와 항쟁하며 척계광이 적가군을 창설.

0: 그래 왜구를 물리치기까지 이들은 모두 군기 확립에 착수해 장병들의 의지를 변화하고 군사 기능을 강화하면서 최종 보가 위국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은 가치관 용감 무상한 기지를 수립했습니다. 이런 전통과 리념은 중국 군사사에 일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친숙한 악비가 금나라 군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악가군을 훈련시킬 수 있었던 관건은 바로 정충보국과 국토수복 유럽자입니다. 정충보국과 국토수복이 악가군 장병들의 마음속에 대화 이로 자리 잡았기에 악무목은 이제 다시 강산을 찾아 천자의 배알하리라는 웅장한 기계를 토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비는 금나라 군대가 점령한 중원 땅을 수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비는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는 동시에 병사들을 관심했으며 군사 규율을 엄격히 하고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얼어 죽어도 민가를 침범하지 않고 굶어 죽어도 백성을 약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악가군은 독특한 기계를 수립했습니다. 악비의 친위군인 배외군은 금나라 정예 기병과의 전투에서 불패 기록을 세웠습니다. 금나라 군대조차 산을 흔들기 쉬워도 악가군을 흔들긴 어렵다고 한탄했습니다. 이처럼 군사가 나라의 대세므로 국가 관리나 군대 관리를 막론하고 모두 실천과 이론 그리고 높은 전략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1: 지금까지 계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나라 두 제도의 성공적 실천편을 엮어가는 오문의 3차 5개년 전망계획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4: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 오문특별행정구 경제사회발전 제3차 5개년 계획이 18일 발표됐습니다. 관련 계획은 향후 5년 또는 더 기간의 발전에 대해 상부 설계와 개통적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론은 관련 계획은 오문특색을 지닌 한나라 도제도의 성공적 실천이 내디딘 또 하나의 중요한 진척으로서 오문의 고품질 발전에 있어 리정표적 의의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 경제사회발전 제3차 5개년 전망계획이 제기한 경제사회발전 주요 지표는 35개, 전문 코너는 68개, 중점 사업은 310개입니다. 실무와 진취 그리고 중점을 각인한 관련 계획은 목표가 정확하고 조치가 유력하며 강한 목적성과 시행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자모휘는 오문특별행정구 3차 5개년 전망계획은 오문특별행정구가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조정도와 임무서로서 특별행정구 정부는 오문 사회가계를 단합하고 인솔해 법치 오문, 활력 오문, 문화 오문, 행복 오문의 아름다운 비전을 실현하고 오문 특색을 띈 한나라 두 제도 실천에 고품질 발전을 위해 새로운 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의 3차 5기는 전망계획은 한나라 두 제도의 제도적 우세를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한면으로 국가 15차 5기는 전망계획과 주동적으로 연결시켰습니다. 통일적 발전과 안전을 견지하고 국가 발전의 전반 국면에 적극 융합하고 이를 위해 봉사합니다. 다른 한면으로 3차 5기는 전망계획은 행정주도 우세를 충분히 재현했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는 행정장관의 인솔하에 중대한 임무, 개혁조치를 계획하고 보좌합니다. 그리고 민주협상과 사회의 광범한 공감대를 충분히 재현했습니다. 오문관리학원 원장이며 오문특별행정구 제6기 행정회의 위원 당계종은 오문특별행정구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한 이 계획은 효과적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킬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오문은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향해 확고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안전은 발전의 전제입니다. 오문특별행정구 제3차 5기는 전망계획이 확정한 발전 목표 8가지 중 총체적 국가안전관의 전면적 관철이 첫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계획은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제도와 기재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며 집법능력건설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도시를 건설한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을 발전장대시키는 등 일련의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관련 계획은 국가의 주권과 안전 그리고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오문의 고품질 발전에 근본적 보장을 제공할 것임을 뜻한다고 표했습니다. 적당한 다원화 발전은 오문 경제 발전의 키워드입니다. 오문은 일찍이 경제 구조가 비교적 단일했으며 도박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컸습니다. 현재 이 같은 국면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오문의 비도박업 증가치 비중은 2024년에 56.7%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5년간 오문은 4대 공정 항목과 정부 인도 기금을 착안점으로 삼고 1 플러스 4 다원화 산업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 비도박업의 증가치가 현지 생산 총액에서 점하는 비중이 60% 정도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기할 것은 횡금 합작구 건설 고품질 발전 계획은 오문 경제의 적당한 다원화 발전에 대한 횡금 합작구의 지탱 역할이 갈증 증강할 것임을 뜻합니다. 광동 오문 상공업 연합회 회장 시가류는 경제 발전 성과가 민생 복지로 전환하고 사기 좋은 오문을 공동 건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오문의 발전에 중요한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 두 제도 하에서 국제무역 자유항 그리고 단독 관세구역, 저세제, 광범위한 국제연계, 중서문화 응집 등 우세를 갖고 있는 오문은 최근 몇 년 동안 세계관광레저센터, 중국과 포르투갈어 국가상업무역협력서비스 플랫폼, 중화문화를 주류로 하는 다원화 문화공존 교류협력기지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과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내외 쌍순환을 연결하는 노드 역할을 부단히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0: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계속해서 뉴스 조조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착한 곤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선박 조적기관인 크플러사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지난 19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대종상품 운반선은 9척, 전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서 16일 통행 선박수는 한 척이었습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협 통항 정상화는 아직 시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지시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운송의 요충지로서 그동안 글로벌 원유와 정제유 중 5분의 1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요한 액화 천연가스 운송 통로이기도 합니다. 중동 사태 전 관련 해협을 이용하는 원유와 정제유 운송 규모는 일당 2천만 배럴이었습니다. 미국 악시오스 뉴스 사이트는 19일 미국 관원의 말을 인용해 미군은 해협을 경유하는 해상 운수 통로를 이미 구축했으며 매일 수백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반출하고 있으며 이미 글로벌 공급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에너지 장관도 하루에 원유 90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운송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장 언론의 초등치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커플러사와 SEB 리서치가 앞서 분석한 수치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량은 전쟁 사태 전의 15%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석가들은 중동 사태가 반복되고 해협 동행 회복 추세가 끊긴 것은 당면 정세가 글로벌 해운에 여전히 큰 불확실성을 가져다가 주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8일 일부 에너지 수입 업체들이 7월 말 이후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를 점차 줄이고 선박 대 선박 방식으로 해협 밖에서 원유를 환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운송 조건의 변화는 연료와 인력, 보험 비용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비용을 수취하는 것을 거론한 것은 지역 운항 패턴의 중대한 변화를 뜻합니다. 선주에 있어 해협의 동행 공간이 존재하더라도 안전 위험 부담과 보험 원가가 내려가지 않는 한 해협 운수의 상업 타당성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국제 유가의 변화는 해협 정세의 긴장세를 증견하기도 합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회복하면서 여러 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90 선을 다시 잡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이 단실 내에 정상치를 회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에 장기적 시나리오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가 자체보다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수송력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지가 시장의 주목사항입니다. 현재 해만 지역 산유국들은 대체로 항구와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수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일부 대체 로선은 운송거리가 더 길어야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이 일부 항구의 선적을 재개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출구 방식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에너지의 대규모 수송에 대해 짧은 시간에 대체 로선을 건설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시장도 여러 가지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중요한 액화 천연가스 수출국인 카타르와 아랍연합 주장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대규모 수출을 실현합니다. 한편 해협 동행이 막히면서 아시아의 주요 액화 천연가스 수입국들이 기타 공급원을 찾아야 하며 운송 거리와 구매 원가가 따라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당면 정세는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경제국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막힐 것이라는 기준 판단에 따라 결책한다면 관련 국가는 기타 지역의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재고를 조정하며 운송 경로를 변경해 공급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당면 글로벌 시장의 관심사는 이미 통항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예상 가능한 상업 통항을 재개할 수 있는지입니다. 해협이 공식적으로 폐쇄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통행량이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해운 업체들은 더 높은 연료와 보험, 운용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에 글로벌 시장은 이로 인한 위험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분석가들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위기의 장기화라고 꼬집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동행 문제가 단실적이라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재고와 대체 공급에 의존해 완충할 수 있지만 만약 해만 국가의 수출이 장기적으로 제한되면 그 영향은 에너지와 해운,
제조업과 소비 가격 사슬을 따라 갈증 전도될 것이고 이미 성장과 통화 팽창의 이중 압력에 직면한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네, 밤에 늦게 사도 괜찮아, 낮에 많이 사면 된다, 이런 견해는 흔히 나타나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네, 수면은 간단한 가감법이 아니기에 낮에 잠을 보충하더라도 야간 수면 부족으로 초래되는 손상을 완전히 미봉할 수 없습니다. 네, 우선 야간 수면은 좋은 주기와 수면 구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잠들기, 얕은 수면, 깊은 수면, 렘 수면으로 밤새 4주기에서 5주기를 순환합니다. 예, 반면 낮에 수면을 보충할 때는 충분한 깊은 수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으로 야간 수면이 부족하면 낮 동안의 주의력 분산, 판단력 약화, 정서적 통제 상실을 초래합니다. 네, 낮에 수면을 보충하면 각성 상태를 일부 회복시킬 수 있을 뿐 집행 기능과 창조력은 여전히 뚜렷하게 손상됩니다. 네, 또한 야간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 주야 리듬 상실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혈관 손상은 불가역적입니다. 나아가서 낮에 더 많은 고열량 음식의 섭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네, 동시에 야간 수면 동안 면역세포 활성이 정점기에 도달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 감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수면을 보충하는 것으로는 이 시간대에 면역 증강 효과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외 여름철에는 해가 일찍 뜨기 때문에 더 쉽게 일찍 잠에서 깹니다. 따라서 여름에 낮이 길고 밤이 짧은 특점에 순응하여 늦게 잠들지 말고 저녁 11시 전에는 수면을 취하여 7시간에서 8시간의 량질의 야간 수면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30분간 낮잠을 자면 정력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야간 수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장익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제 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김지영 씨의 글 101장 첫 도전을 보내드리며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도행 역시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굿바이 작심 3.1이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세계 유명 교향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들끓는 해랑강이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는 제도를 완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조항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통과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는 제도를 완비할 것을 제기했으며 신용의 공업화를 서둘러 추진하고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제재 및 기재를 서둘러 구축하고 디지털 산업화와 산업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정책 체계를 보완할 때 대하여 새로운 포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관련 내용을 열심히 배우고 깊이 있게 터득하며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실하게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세계 경제의 디지털화 전환은 대세의 흐름이며 새로운 산업혁명은 인류 사회를 크게 달바꿈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정보화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며 신성장 동력으로 새로운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기술 변혁의 기회를 단단히 틀어주고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여 고품질 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는 것은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불러온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경제는 세계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기선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 속도와 복사 범위, 영향 정도가 전례 없이 커진 것으로 볼 때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은 전 세계 생산력 수준에 획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글로벌 요소 자원을 재구성하고 글로벌 경제 구조를 재편하며 글로벌 경쟁 구도를 바꾸는 관건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전망성 전략 배치를 앞다투어 강화하면서 디지털 분야의 국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화의 흐름 앞에서 반드시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놓고 우리나라가 제조 대국과 네트워크 대국이라는 점에서 중첩, 취합, 배정 효과를 충분히 방출하여 경제 발전의 새로운 공간을 확대하고 국제 경쟁의 새로운 우위를 구축하며 미래 발전에서의 주동권을 쟁취해야 합니다.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는 것은 현대화 산업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의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융합화는 현대화 산업 체계의 기본 특징의 하나입니다. 최근 연간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의 량적, 질적 발전이 동시에 향상되었는 바 2023년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의 부가가치가 12조 원을 넘어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량 되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산업인터넷, 인공지능 등 신성장 동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전통산업의 디지털화 개조가 심층적으로 추진되며 지능제조, 서비스형 제조 등 융합 발전의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모델이 끊임없이 나타나 신질 생산력의 발전과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반드시 디지털 경제의 높은 혁신성, 강한 침투성, 광범위한 포괄성 특징을 충분히 발휘하여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 융합의 심도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업체계의 현대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는 것은 신용 공업화를 추진하는 관건적인 경로입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풍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면서 신용의 공업화를 실현하는 것은 관건적인 과업이라고 지적했으며 제조 강국 건설과 디지털 경제,
산업정보화 등의 발전을 요기적으로 교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화와 공업화의 심층적인 융합은 신용공업화의 선명한 특징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미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관건 변수로서 신용의 공업화와 산업의 지능화, 융합화, 녹색화를 가속하는 데 전방위적이고 심층적인 동력을 보유함으로써 좋은 세계 산업 발전과 본업 구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여 제조업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능화 발전을 가속화하고 제조업의 품질 변혁, 효율 변혁, 동력 변혁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이 글로벌 가치 사슬의 중고유예로 진화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함에 있어서 실물 경제를 강화하고 최적화하는 것은 기초입니다. 제조업은 실물 경제의 주체로서 국가 경제의 명맥에 관계됩니다. 반드시 실용의 공업화를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그것을 선두로 하며 정보화와 공업화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차세대 정보기술로 전체 산업체계의 동력을 부여하며 전통산업의 개조와 승격에 박차를 가하고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확대하며 미래산업을 전망적으로 배치하고 확고부동하게 제조업을 튼튼히 키워 선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화 산업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일련의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를 보유하는 것은 현대화 산업체계의 중요한 징표입니다. 최근 연간 우리나라 제조업의 클러스터화 발전 수준이 빠르게 향상돼 이미 45개의 고가급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었으며 4세대 정보기술, 신소재, 첨단 장비, IO 의학 등 중점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배치를 한층 더 보완하여

0: 기술, 자금, 인재 등 각종 혁신 자원 요소가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로 집적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클러스터의 디지털화, 지능화 승격을 추진하고 선두 기업의 견인 역할을 발휘시키며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의 기업이 협동하여 디지털화 개설을 전개하도록 지원하고 산업 클러스터의 종합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론의 세계급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추억.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김지영 씨의 글 101장 첫 도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글짓기를 좋아했던 건 아니었다. 좋은 글을 써내려가려면 문학책들도 많이 읽어야 하지만 어릴 때부터 나는 문학작품을 읽기보다는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뛰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든지 옛날 옛적이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하루 종일 그 신비한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것이 더 우선이었다. 그러다 가끔은 엄마의 성호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로 책을 펼쳐 볼 때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만화책 아니면 매기마다 련재로 실리는 동화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잡지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조선 어문 수업 시간에 장문을 바치라고 하면 내가 아팠던 날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셨던 에피소드에 잊지 못할 그날, 나의 부모님, 나의 비밀 등 제목을 바꿔 달아서 제출하곤 했다. 그래서 나의 장문에는 내가 고열의 시대를 일대면 부모님은 택시를 타지 않고 굳이 나를 등에 업고 병원에 허둥지둥 달려갔고 그때마다 한방 눈은 꼭 무릎 높이까지 내려야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등장했다. 소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는 한창 문학 콩쿨이 진행되고 있었다. 소위 백일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경연은 당시 소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는 글짓기 경연으로 대상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상금과 외국으로 어학 연수까지 보내준다는 유혹적인 포상도 있었다. 처음에는 반에서 글을 두드러지게 잘 쓰는 친구 한두 명만 참가할 수 있었다고 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후에는 학급의 절반가량 친구들이 모두 참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귀가 솔깃해났다. 그제서야 혹여 경연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몇몇 학생들 중 한 명으로 락인이 찍힐까봐 조바심이 나면서 처음으로 글짓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글을 쓰려고 다짐을 하게 된 것도 바로 그때부터였던 게 아닌가 싶다. 당시 12살이었던 나는 장문 한 편쯤 써낼 수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경연에 참가할 자격이 있을 거라고 여겼지만 이것이 단지 순진한 어린아이의 착각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후에 자세히 알고 보니 당시 백일장에 참가할 수 있는 학생은 제한되어 있었던 터라 학급 절반 이상의 학생이 참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또래 애들 중에는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이 수두룩했다. 그래서 등수에 드는 건 둘째치고 경연에 참가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관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나같이 글짓기라면 도리질부터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장문 학원에 다녀야만 겨우 경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장문은 그저 재미나는 에피소드,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을 글로 적어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던 나에게 장문 쓰기를 배워주는 학원이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경연에 참가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맥히지는 않았지만 장문 학원에 입학 신청을 했다. 지금도 처음 학원에 갔을 때 기억이 어제 일인 듯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선생님께서 이곳이 바로 우리가 글짓기를 배우게 될 학원이라고 알려줬을 때 우리는 하나같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학원이라면 책상과 글상이 정연하게 놓여있는 교실과 같은 곳일 줄 알았는데 일반 가정집과는 구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아늑한 곳이었다는 점이 지금도 인상이 깊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거실에는 나를 포함해서 다섯 명의 학생과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적당한 크기로 된 안전상 앞으로는 큰 이동식 흙판이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의 책상 위에는 교과서인 듯한 책 다섯 권과 빨간색 볼펜이 함께 가시러니 놓여져 있었다. 각기 제자리를 찾아서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생님은 우리에게 백지를 한 장씩 건네주셨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좋으니 쓰고 싶은 주제로 장문을 한 편씩 바치라고 하셨다. 종이를 손에 받아준 나의 머리에는 또 내가 아팠을 때와 친구와 싸웠을 때의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늘 주어진 제목에 엇비슷한 에피소드들이
그럴듯하게 바꿔치기를 하는 것에 습관이 되었던 나에게 정작 아무런 주제도 던져주지 않으니 그를 어떻게 엮으게 할지.

있지 망설여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친구들은 이미 서두를 다 끝내고 본문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릿속에 정해진 제목이 떠올랐던 나는 잇따라 몰려오는 생각들을 막힘없이 적어내려갔다. 주어진 시간이 되자 하나 둘씩 장문을 바쳤고 선생님은 빠른 속도로 우리의 장문을 채점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다른 친구들은 잠시 뒤 자신이 바친 장문을 돌려받았지만 내가 장문을 돌려받기까지는 유독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한참을 지나서야 받게 된 장문을 보면서 나는 또 한 번 실망하고 말았다. 그 많은 에피소드 중에서도 나름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골라 적었기에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돌려받은 장문지를 보니 구절마다 빨간색 볼펜으로 수정되어 있었다. 어떤 구절은 아예 선생님께서 새로 써주시기까지 하셨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아래로 단락이 바뀌어져 있기도 했다. 오늘부터 백일장 경연을 하기 전까지 매일 한 편의 장문을 바치도록 하세요. 단 중복되는 이야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매일 수정해주는 장문은 그날로 다 외우고 그 외에 지금 나눠준 좋은 단어, 좋은 구절들을 매일 다섯 개씩 외워야 합니다. 수업이 끝날 때면 외우기 검사를 해서 합격된 친구들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알아서 잘 준비하도록 하세요. 속상함에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데 선생님의 포치에 나는 또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매일 다른 이야기를 써낼 만큼의 나의 일상은 그렇게 다채롭지 않았을 뿐더러 선생님이 수정해주는 장문을 매일 외우고 새로운 단어와 구절까지 억지로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순간 거부감이 들었다. 수학 공식에 숫자를 대입해 넣듯이 장문을 써야 한다는 방식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잘 전달하여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지 구름이 어떤 모양이고 가을의 냄새는 어떤지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고 특히 가을은 냄새보다도 울긋불긋한 단풍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오로지 훌륭한 장문을 몇 편 외워서 경연에 나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바람이었던 만큼 울며 겨자 먹기로 두 주간의 혹독한 훈련을 묵묵히 견뎌낼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백일장 경연을 하는 날이 다가왔다. 나는 그동안 외워두었던 미사려구와 아직까지도 그 정확한 뜻을 잘 모르는 어려운 단어들을 머릿속으로 되뇌면서 경연장으로 향했다. 나의 상상만큼이나 어마어마하게 컸던 경연장에는 아침 일찍부터 책 받침대와 필기 도구들을 챙겨서 얌전히 앉아 경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아이들로 가득했다. 그 중에는 작은 목책에 빼곡하게 적여있는 구절들을 달달 외우는 아이들인가 하면 아직 잠에서 덜 깨는지 꾸벅꾸벅 졸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다. 나는 주석대가 잘 보이는 위치에 자리를 지정받게 되었다.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연은 시작되었다. 당시는 장문 제목을 화이트 보드에 까만 펜으로 적은 다음 선생님들이 직접 화이트 보드를 돌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이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신기한 구경거리였다. 그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주려면 한 시간은 좋게 돌아다녀야 되지 않을까라는 엉뚱한 생각까지 했으니 말이다. 지금은 그 제목이 무엇이었던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명한 건 내가 두수일 동안 열심히 외웠던 내용 중에는 안타깝게도 겹치는 주제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저 경연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만족을 했던 그때로서의 나는 아무런 부담 없이 시합에 임할 수 있어 홀가분한 마음으로 써내려갔다. 반면에 자신이 준비한 내용이 나지 않았다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친구들도 적지 않았다. 그에 비하면 나는 미리 준비한 내용들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다. 이번이야말로 내가 직접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은근히 즐겁기도 했다. 예를 들면 내가 바라본 겨울의 구름은
특정된 모양이 없이 그저 하늘에 차갑게 달라붙어 있었다고. 그리고 모두들 노을이 진다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분명 노을이 저 멀리 하늘에 선명하게 떠있는 모습을 본 적 있다고 말이다. 경연 시간이 반쯤 흘러 지나가자 장문을 다 쓴 아이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평소와는 달리 여전히 적고 싶은 말들이 한가득이었던 나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렇게 나는 제일 마지막 사람으로 장문을 바쳤다. 처음으로 도전했던 101장 경연이었던 것만큼 눈부신 상을 타지 못했던 것도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나의 일상에서 아주 작은 변화들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경험이 되었다. 우선 속박 없이 글을 마음껏 쓰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고 보이지 않은 감정들이 휘발되기 전에 활자로 남겨두고 꺼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여 종이에 옮기는 일보다는 새로운 문장을 쓰는 것이 더 즐거운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도 여전히 글짓기가 어렵게 느껴질 때면 처음 글짓기를 도전했을 때에 어린 나에게 묻는다.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왜 글을 쓰고 싶은지. 그러면 마음 한켠에서는 늘 한결같은 답이 되돌아온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다정한 글을 쓰고 싶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감정이 묻어나는 구절들을 적는 연습을 한다. 그리고 하나둘 쌓여가는 마음들을 글로 묶어서 모아둔다. 101장에 도전했던 경험은 잘못 들어섰던 길에서 방황하며 홀로 걷고 있던 나에게 방향을 가리켜 주었던 길잡이와 같은 존재였다. 12살일 때도 지금에도 말이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 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도행역시입니다. 넘어질 도, 단일행, 거스를 역, 베풀시로 구성된 도행역시는 과거에는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함을 비유한 말로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잘못된 길을 고집하거나 나쁜 일 또는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비유한 말로 사용합니다. 네, 춘추시대 초나라 대부인 오사는 초평왕이 즉위하면서 태사 태부의 자리에 올랐지만 소부 비무기의 모함으로 초평왕의 미움을 받아서 피살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오사의 아들 오자선은 초나라에서 도망쳐 나와 오나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자선은 오나라의 힘을 빌려서 초나라에 맺힌 원한을 갚으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공자광이 왕위에 등극하니 그가 바로 오왕 함려였습니다. 함려는 오자서를 재상에 임명했고 오자서는 소무를 함려에게 청구했습니다. 오자서와 소무 두 장군이 보소는 오나라는 날로 강대해졌고 오왕 함려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초나라를 토벌하여 패권을 손에 놓고 싶었던 오왕이 오자서에게 초나라 토벌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오자서가 대답했습니다. 아군은 세 부대로 나뉘어서 초나라의 국경에서 적군을 교란하다가 초군이 공격해오면 후퇴하고 초군이 후퇴할 때 다시 아군이 공격하는 교란 작전을 펼칩니다. 그리 되면 적군은 기신맥진하여 사기가 저하되고 투심하여 상실하게 될 터이니 이때 다시 연합하여 진격한다면 승리는 기필코 아군의 몫이 될 것입니다. 네, 6년이 흐른 뒤 오왕 함려가 드디어 초나라 정벌에 나섰습니다. 그는 소무를 대장군으로 하고 오자서를 부장군으로 한 대군을 거느리고 천리길을 달려 초나라 도읍 영도로 진격했습니다. 오군은 다섯 번의 싸움에서 모두 승리했고 초나라 소왕은 도읍을 버리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때는 초평왕이 죽고 난 뒤였습니다. 초나라에 이른 오자서는 초평왕의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관이 열리면서 초평왕의 시신이 드러났습니다. 오자서는 채찍을 들어서 시신을 300대나 내리치고도 분노가 가시지 않아서 시신의 눈알을 도려내기까지 했습니다. 초나라에 있던 오자서의 친구 진포서가 이 사실을 알고 서신을 보내 오자서의 행실을 꾸짖었습니다. 한때 평왕을 섬겼던 신하로서 그 시신을 욕되겠으니 이보다 더 천리에 어긋나는 일이 또 있겠는가. 이에 오자서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 처지는 해가 저무는데 갈 길이 먼 격이니 도리에 어긋나는 일일지라도 행할 수밖에 없도다. 네, 이 이야기는 사기 오자서열전에 수록되었습니다. 도행역시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에는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함을 비유한 말로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잘못된 길을 고집하거나 나쁜 일 또는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비유한 말로 사용합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목표가 크면 결심도 단단해지고 그만큼 결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바꾸려 할 때는 목표가 너무 크면 오히려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기가 쉽습니다. 네, 오늘부터 자기개발을 위해서 하루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고 1시간씩 독서를 하겠다. 네, 이 목표는 크고 멋지지만 3일 열심히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계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다시 시작하려 해도 기분이 나빠져 아예 그만두게 됩니다. 네, 사람은 자기가 만든 계획을 수행하지 못할 때 동기가 확 꺾입니다. 그래서 작심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와 금연을 시작하려는 중년 남성이 이사에게 저 지금부터 담배를 끊고 하루 한 시간씩 매일 운동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힙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의 격려를 바라는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이사는 일단 웃어드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먼저 시작하면 어떨까요? 제 생각엔 담배를 갑자기 끊으면 뇌가 스트레스를 받을 테니 일단 담배는 계속 태우시고 운동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 계획도 실천하기 쉬운 양만큼 시작하세요. 네, 하루에 10분 정도로 매주 2회도 좋습니다. 그러고 나니 환자의 얼굴에 이거 이상한 이사가 아니야라고 쓰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담배를 계속 피우라고 하고 운동도 적게 하라고 말이니 당연하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사량반 내가 그렇게 의지가 약해 보입니까? 나 못 믿겠어요라는 섭섭한 기색도 보입니다. 네, 다이어트나 금연 같은 건강 행동을 생활의 한 부분으로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심리 요인이 자아효능감입니다. 이는 내가 어떤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자아효능감을 키울 때 건강 행동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네, 자아효능감을 키우는 데 중요한 것은 첫 성공 경험입니다. 네,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 행동 변화를 위한 심리 전략 측면에서 보면 계획 실패 경험으로 인한 고통은 오히려 자아효능감을 떨어지게 만들고 변화에 대한 동기를 앗아갑니다. 결국 작심삼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때로는 고통이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할 만큼의 작은 계획부터 시작해서 성취한 뒤 서서히 확장시킬 때 자아효능감도 증대된다고 연구되었습니다.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주변의 정서적 지지, 긍정적 칭찬도 자아효능감 증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짠, 나 이렇게 변했어 하고 깜짝 놀라게 할 마음에 다이어트나 금연 같은 노력을 숨어서 하기도 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잘하면 문자나 전화로 칭찬도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네, 인생의 메아리란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교향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여러분들께 선사할 곡은 네, 그리그의 페르균드 모음곡 솔비 그의 노래입니다. 네, 이 곡은 노르웨이 민족 음악의 최고 걸작이자 세계 고전 음악계가 인정하는 서정적 고전으로 1876년에 창작되었으며 그리그가 극 음악으로 작곡한 핵심 곡목입니다. 네, 웅장한 교향곡 편성을 네, 과감히 배제하고 소박하고 깊으며 긴 여운의 선율을 중심으로 삼고 네, 곡품은 부드럽고 억눌리며 순수하게 서정적이어서 네, 그리움과 희망 두 가지 정서를 동시에 품고 있으며 감화력이 매우 강합니다. 네, 곡의 서두 선율은 고요하고 부드러우며 리듬은 느리고 고르고 따뜻한 현악기 음색이 서서히 펼쳐져 네, 차가운 북유럽의 미풍처럼 맑고 투명하게 다가옵니다. 네, 중반부 선율은 살짝 고조되며 억눌렸던 그리움에서 네, 따뜻한 기대로 정서가 서서히 옮겨가고 깊은 슬픔은 점차 사라지며 굳건하고 여유로운 희망이 피어납니다. 네, 기다림, 그리움, 그리고 지켜냄을 모든 음표에 담은 이 곡은 네, 섬세하고 감동적이며 긴 여운을 남깁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전 서정곡 중 하나로 꼽히는 이 곡은 100년의 시월을 지나서 네, 여전히 부드럽고도 치유의 힘을 지니며 수많은 사람의 외로움과 막막함을 위로해줍니다.

그의 다음으로 우아하고 부드러운 고전 명곡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곡은 바흐의 가상 대표적인 세대를 잇는 명곡이자 고전 음악에서 극도로 부드러움을 상징하는 작품입니다. 네, 전곡을 지선만으로 연주할 수 있기에 이런 이름이 붙었으며 순수하고 우아한 선율로 100년 동안 사랑을 받는 배경음악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곡풍은 엄숙하고 또 여유로우며 고요하고 치유적이고 부드러우면서도 힘을 잃지 않아 우아하면서 온기가 가득 찹니다. 네, 이 곡은 바로크 음악의 복잡하고 화려한 장식을 걷어내고 극도로 간결하며 순수하고 깊은 음악적 질감을 선보입니다. 서두 선율은 길고 펼쳐지듯 흘러가고 음색은 진득하고 따뜻하며 리듬은 안정적이고 여유롭습니다. 예, 급격한 고조 변화도 격한 정수도 없고 세월이 다져진 평온함과 투명함만 깃들어 있습니다. 예, 3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이 아리아는 고전 음악 속 사람을 치유하는 부드러운 바탕이 되어 시간을 오르만지고 세월을 위로합니다.

네, 세 번째 고전 곡목은 리스트의 사랑의 꿈 제3번입니다. 네, 랑만주의 피아노 명곡의 기순으로 꼽히는 이 작품은 리스트의 세 곡 사랑의 꿈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곡입니다. 전곡은 랑만적이고 애틋하며 부드럽고 치유적인 분위기로 화려한 기교 음계를 배제하고 섬세하고 충만한 서정선율를 중심으로 합니다. 예, 서두음은 가볍고 느리며 따뜻한 피아노 소리가 천천히 흘러나고 선율은 구슬프고 아련하여 진실한 사랑과 다성함을 속삭이듯 합니다. 예, 중반부 선율은 점차 풍성해지고 음색은 더욱 진득해지며 정서가 단계별로 깊어집니다. 깊고 진실하지만 과도하게 격하지 않고 부드러움 속에 굳건하고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 곡의 고서 변화는 자연스럽고 장력과 유한이 적절하여 세상의 순수한 다성함, 열정과 아름다움을 모두 표현합니다.

0: 네,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제품 품질 안전에 대한 근원적 관리를 강화하고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생명 건강과 재산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시장 감독 관리 총국이 전기자동차 전력 공급 설비에 대해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를 실시합니다. 감전 방지, 단락 보호, 내화 내연 등 핵심 안전지표 테스트와 기업 현장 품질 보증 능력, 제품 일치성 검사 등을 통해 제품 품질 안전 최저선을 확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신에너지 차량의 지속적인 보급 발전과 함께 전기자동차 전력 공급 장비는 사람들의 출행 수요를 위해 봉사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8월 1일부터 강제성 제품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 자동차 충전 설비는 출하, 판매, 수입, 기타 경영 활동에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8월 1일 전에 이미 운영에 투입된 설비에 대해서 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 보장 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장 감독 관리 총국은 지속적으로 전기 자동차 전력 공급 설비에 대한 강제성 제품 인증 감독 관리 강도를 높이고 인증서 없이 출하 판매하거나 인증 표지를 위조 사용하는 등 위법 위반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원천적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며 위험 부담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인민 대중들이 안심하고 구매 사용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더 안전한 제품과 더 안전한 소비 체험을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105편 무엇 때문에 리상과 신념에 대한 교양을 강화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심산 속의 선비 마을 리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광서 민족박물관으로 여러분들 안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배달원 장홍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처서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특집에서는 제105편 무엇 때문에 리상과 신념에 대한 교양을 강화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석금형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리상과 신념에 대한 교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신시대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에서의 리상 신념 교양에 기초적 지위를 반영한 것으로서 당 건설, 특히는 사상 건설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지도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리상과 신념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정치적 영혼입니다. 소방 자산계급 정당과 달리 막스주의 정당은 리교의회 결성된 정당이 아니라 공동의 리상과 신념으로 조직된 정당입니다. 강력한 막스주의 집권당을 건설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추구를 고수하는 것은 언제나 공산주의자들이 안심 림명하는 근본일 뿐만 아니라 당의 단합과 통일을 유지하는 사상적 토대입니다. 정당은 리상과 신념이 확고하면 더없이 강대한 힘을 갖게 되고 리상과 신념이 희박하면 조직도 규율도 질 수 없는 정당으로 돼 어려움에 부딪히며 해체됩니다. 당원은 리상과 신념이 확고하면 올바른 정치적 방향으로 견제하고 온갖 위험과 곤란의 시련을 이겨내며 자각적으로 각종 진반 사상의 침식을 막으면서 공산주의자의 정치적 번성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지만 리상과 신념이 없거나 확고하지 못하면 정신적 칼슘이 결핍해 연골증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 당이 인민을 용도하여 지난 100년간 분투하는 과정에 거듭되는 좌절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떨쳐 일어나고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도 강인한 혁명의 도지로 싸워 역사의 길이 빛날 위대한 성과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시종, 리상과 신념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당의 사상 건설의 최우선 과업으로 삼아 전당이 사상적으로 근본을 바로잡고 기반을 다지고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어 정신적인 칼슘을 충분히 보충하고 공산주의자의 정신적 지조를 키우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둘째, 리상과 신념에 대한 교양을 강화한 것은 당원 간부들의 리상 신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리상과 신념이 흔들리는 것은 가장 위험한 동료이고 리상과 신념이 바르지 못한 것은 가장 위험한 타락입니다. 한 정당의 쇠락은 많이는 리상과 신념의 상실과 교류에서 비롯됩니다. 소련 공산당은 당원이 20만 명일 때 정권을 탈취했고 당원이 200만 명일 때 히틀러를 패배시켰으나 당원이 약 2천만 명이 됐을 때 정권을 잃게 되는데 특히 중요한 원인이 바로 리상과 신념에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는 것은 막스주의 정당, 사회주의 국가의 정신적 힘과 전도, 운명과 관계되는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반드시 각별히 중시를 돌려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말해줍니다. 현재 대다수 당원 간부들은 리상과 신념이 확고하고 정치면에서 믿음직하며 특히 18차 당대일에 전면적인 종음치당에 단련을 거쳐 광범한 당원 간부들의 네 가지 원칙과 네 가지 자신감이 한층 더 강화되고 리상과 신념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나 극소수 당원 간부들은 공산주의에 의심을 품고 귀신을 믿을지언정 막스 레닌주의를 믿지 않으며 심지어 일부러 소방의 사회제도와 가치관념을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결국 신앙이 모호하고 정신적 기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리상과 신념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고 전당적으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라는 주계 폐기물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인도해서 전체 당원들이 자각적으로 공산주의 원대한 리상과 중국 독색의 사회주의 공동리상에 확고한 신앙자와 충실한 실천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셋째, 리상과 신념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당 건설에서 반드시 꾸준히 틀어져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과업입니다. 확고한 리상과 신념을 형성하는 것은 일축에 이루어질 수 있거나

0: 한 번의 노력으로 영원히 안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현재의 리상과 신념을 수립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수립되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리상과 신념이 확고하다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확고한 것이 아닙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는 것은 평생 과제로서 꾸준히 수련해야 하며 평생 믿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은 혁명과 건설과 개혁의 제반 역사 시기에 모두 리상과 신념에 대한 교양을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유지하고 당의 창조력, 결집력,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조치로 삼았습니다. 18차 당대회에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1년에 당내 집중교양을 포치하고 전개할 때 모두 리상과 신념에 대한 교양을 한 가지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리상 신념 교양의 일상화와 제도화를 추진하는 중대한 임무를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새 장종의 길에서 반드시 계속 습금평 신시대 전국독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리상과 신념에 대한 교양을 꾸준히 강화해서 광범한 당원들이 과학이론에 대한 리성적인 인식과 역사 법칙에 대한 올바른 인식, 기본 국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토대로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경건하면서도 끈질기고 돈독하도록 하며 전당으로 하여금 더욱 자각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노래 가을 소정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심산 속의 선비마을 리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리갱은 원래 리원으로 불리웠습니다. 리갱에서 리는 심오한 리학을 뜻하고 갱은 현지의 방언으로 냇물을 의미하면서 리학의 발원지임을 자랑합니다. 예로부터 공부를 중히 여긴 리갱에서는 많은 선비들이 나왔고 그들이 쓴 책만 해도 582권이나 되어 어젯날 리갱의 화려한 역사를 보여주고 선비의 마을이라는 이름에 걸맞기도 합니다. 리갱에는 6,700년 전 명나라 때 관료의 저택인 상소제와 청나라 때 엽차 사업가의 저택 이우당, 운계별장, 원림식 건물인 화청, 신비한 우물 금가정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하얀 벽에 검정 기와를 한 이런 고건물들은 날아갈 듯한 처마를 하고 정교한 석각과 목각, 벽돌 조각, 함리하고 과학적인 건축 구도로 건축예술의 보물고로 인정을 받습니다. 리갱의 건물들은 또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생태계 활용의 대표로 꼽히기도 합니다. 선비와 관료들이 많이 난 리갱에는 120여 채의 관료저택이 남아있습니다. 골목마다에 웅장하게 자리를 틀고 앉은 이런 건물들은 깊숙한 뜰과 반들반들한 청색의 벽돌, 날아갈 듯한 처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료의 저택에만 만들 수 있는 계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계단 수를 보고 그 집주인의 관직을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계단이 많을수록 높은 관직을 의미합니다. 대신 일반인의 저택 위부는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지만 함리한 건물 구도와 정교한 조각물로 승부합니다. 그리고 외벽의 코너에 움푹 들어간 돌기둥을 받고 기둥의 윗부분을 깎아 모든 처사에서 양보함을 나타냅니다. 명나라 때 한 관료의 저택인 관청은 뜰 두 개를 거느리고 삼면에 복도를 둔 방 다섯 개의 안채를 가진 웅장한 건물입니다. 안채의 모든 기둥이 둥글지 않고 네모나게 만들어져서 모나게 꿋꿋하게 살려는 주인의 포부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명나라 때 또 다른 관료의 저택인 천관상경은 외벽이 울퉁불퉁하고 문도 외벽 정면이 아니라 귀퉁이에 냈습니다. 그러나 또 방은 반듯하고 네모납니다. 이는 일과 대인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속마음만 곧고 정직하다면 외부적인 모양은 어떻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집주인의 인생관을 보여줍니다. 청나라 때 관료저택의 대표로는 사마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반들반들한 청색의 벽돌을 댄 키높은 외벽, 방 3개의 3줄의 대들보를 가진 안채에는 조각물도 화려함의 극치를 자랑합니다. 리갱을 흐르는 냇물 3개는 맑은 물이 약동하듯 흐릅니다. 하지만 물의 흐름이 너무 급하고 직선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빠르고 고든감을 줍니다. 리갱인들은 시냇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을 입구에 리원교를 세우고 시냇물 여기저기에 징검다리를 놓아 물의 흐름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산계는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다채롭고 아름다운 경치를 이룹니다. 금가정은 먼 산의 바위 틈에서 솟아난 물이 모여 형성된 우물입니다. 달디단 물맛의 이 우물은 양은 많지 않지만 1년 4계절 마를 줄 모릅니다. 이 우물에서는 특이한 잉어가 자라는데 최고의 맛을 자랑해 국빈 만찬석에도 올랐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0: 노래 추억의 강기슬글 보내드립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4: 오늘은 광서 민족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광서 민족박물관은 남양시 용강 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민족문화 주제의 박물관으로 2008년 12월에 건설됐습니다. 광서 민족박물관의 부지 면적은 130모, 건축 면적은 3만 3천 평방미터이며 국가 1급 박물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교육 기지,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 기지, 최초의 전국 과학기술 보급 교육 기지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2024년 중공중앙과 국무원으로부터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 称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광서 민족박물관 관내 소장품은 5만여 점에 달하며 방직품과 금은 석기, 대나무, 도자기, 화석표본 등 8가지 종류가 포함돼 체계적이고 완비한 민족 문물 소장품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소장 자원과 소장품의 특색에 의거해 각 민족의 교류

0: 과 용합 역사를 두드러지게 전시하는 전시 구상을 구축해 장정문화전, 시공간을 초월한 북소리, 동고문화 진열, 광서 민족문화 진열을 선보였습니다. 또 각종 특별 림시전과 함께하는 전시체계를 구축해 민족 단결 진보라는 주제를 단단히 잡고 중화민족이 함께 드넓은 강력을 개척하고 유구한 역사를 서사하며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는 중화문명의 다원일체구도를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류의 전시구인 로천 전시원은 광서에 위치한 민족 특색의 민가 건축을 집중적으로 전시하고 무형문화유산 전시공연을 전개해 관중들의 민족문화 체험을 풍부히 했습니다. 최근 광서 민족박물관은 전통음악 작품전을 선보였으며 민요 부르기 활동도 전개했습니다. 민요는 한계 민족의 문화 보호이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수립의 생동한 실천입니다. 이 소중한 민족 문화를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 광서 민족박물관은 민요 공연을 조직했으며 현재는 체계적인 디지털화 보호 공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족, 요족, 묘족, 뚱족, 모남족 등 다민족의 소리를 모아 각종 민요 작품 수백 곡을 수록했으며 체계적인 광서 민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튼튼한 기초를 닦아놓았습니다. 료족 방직문화전은 해남성 최초의 주민인 료족 인민의 방직품을 전시해 료족 문화의 중요한 매개체이자 민족 정체성과 문화 정체성의 상징인 료족 방직물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전시는 193점의 방직 원료와 도구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어 료족의 방직, 염색, 직조, 자수, 4대 공예의 전승과 예술적인 매력을 전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광서 민족박물관은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다그쳐 추진하고 민족문화를 널리 전파하며 광서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배달원 장홍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기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서두르고 있는 그의 이름은 장홍입니다. 올해 41살인 그는 아이가 둘입니다. 그는 절강 룡천이라는 이 작은 도시에서 9년간 배달일을 해왔으며 9년 동안 그는 수만 건에 달하는 주문권을 완성했고 주행거리도 1만 8천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배달일을 하기 전 장홍은 호텔 책임자로 있었고 남편과 작은 과일 가게도 차려보고 작은 면가게도 차렸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배달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더운 점심때가 되면 거리에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홍이 하루 중 가장 바쁠 때입니다. 9년간 배달일을 하다 보니 배고픔도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9년 전, 창업에 실패한 장홍은 125만이라는 빚을 안게 되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배달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홍은 친척과 친구들에게서 빌린 돈으로 과일 가게도 차려보고 면가게도 차렸었는데 장사가 안 되는 탓에 빚만 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장홍과 남편은 가게를 닫고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남편은 공사 현장을 찾아 굴삭기 운전을 했고 장홍은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배달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남성이었고 그 누구도 장홍이 이토록 오랫동안 견지할 수 있을 줄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선후에 두 차례 교통사고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배달 수당이 더 많은 것을 보고 장홍은 새벽 배달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그는 저녁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와 새벽 2, 3시까지 뛰었습니다. 5년간 살인적인 스케줄을 이어가다 보니 장홍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더는 지금처럼 힘들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새벽 일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0: 힘들고 두렵고 또 다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장홍은 단 한 번도 일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9년간 산더미 같았던 빚이 조금씩 청산될 때마다 그는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는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동료들도 장홍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인을 즐겨 도우며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려움을 헤쳐나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9년째 배달 일을 하다 보니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만의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홍에게 있어 시간이고 돈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일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날 배달을 가는데 한 소녀가 울면서 구급차를 부르고 있더군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 보니 아이의 아버지가 소파에 기절해 있었습니다. 장홍은 우는 아이를 달래고는 1층으로 내려가 구급차가 오기까지 함께 기다려주었습니다. 장홍은 늘 이토록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빚을 모두 청산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2024년, 장홍은 64만 원에 달하는 은행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장홍은 빚을 갚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며 그를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는 남편과 함께 90만 원을 갚았으며 드디어 희망이 보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점심 배달을 마치고 거의 2시가 다 되어서야 장홍은 부모님 집을 찾아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는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배달 일을 함에 있어 그는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장홍의 부모님은 직접 농사지은 채소를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장홍이 가장 어려울 때 그의 부모님은 노후 자금으로 마련해둔 16만 원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장홍의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꾸지람이나 원망 한마디 없이 오로지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온갖 방법을 다해 최대한 빨리 돈을 갚아야 한다는 당부뿐이었습니다. 배달 회사에서도 그의 딱한 사정을 알고 그에게 저녁 시간에는 집으로 돌아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했으며 최대한 그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장홍은 지난 9년간 주변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이 손길이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현재 빚은 30만 원으로 줄었지만 그는 여전히 전기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는 빚이 청산되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그날이 오면 실컷 자고 일어나 온 가족이 함께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먹으며 축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홍의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대해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노래 사랑꽃 한송이를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문화 순례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처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처소는 여름 더위가 물러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아침 저녁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음력 7월, 양력으로는 8월 22일이나 23일에 해당되며 태양의 환경은 150도입니다. 처소에 접어들면 벼가 여물며 곡식을 먼저 걷어들인 밭들에는 김장남새를 심습니다. 천고마비란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가을을 일컫는 말인데 처소 계절을 두고 천고마비 또는 추고마비라고 비유해왔습니다. 처소가 지나면 따가운 햇빛이 누그러져 풀이 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이나 산소에 풀을 깎아 벌초를 합니다. 옛 사람들은 처소 15일간을 5일씩 끊어 3개 호로 나눈 후 다시 매개 호의 특징을 파악했습니다. 즉 처후에는 매가 새의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 있듯이 이 시기면 매들이 잡아먹을 새들이 많아지는데 다 먹지 못하는 새들을 땅에 놓아두면 제사를 지내는 것 같다고 챙긴 말입니다. 이후에는 천지가 소슬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기온이 낮아지고 초목이 누르러지면서 날씨가 소슬해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삼후에는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는 말이 있듯이 밭에서 익은 곡식들을 타작마당으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처소는 여름 동안 장마에 젖은 옷이나 책을 햇볕에 말리는 시기이며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기온을 느끼게 되는 계절입니다. 처소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속담처럼 파리와 모기의 성화도 사라져가는 무렵이 됩니다. 또한 백중의 호미식기도 끝나는 무렵이라 그야말로 어정 7월 건들 8월로 농촌은 한가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농부들은 익어가는 곡식을 바라보며 농쟁기를 씻고 닦아서 둘차비를 합니다. 한편 처소에 비가 오면 심리의 곡식 천석을 가만다든가 처소에 비가 오면 도간의 곡식이 준다는 속담처럼 처소의 비는 곡식이 흉작을 면치 못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소의 맑은 날은 농사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기에 옛날부터 처소날이 잔잔하면 농작물이 풍성해진다고 했습니다. 립추 처소가 든 7월은 논의 지심을 맨다 해서 세발 매기를 하고 참깨를 털고 옥수수를 수확하고 김장용 무나 배추 갈기, 논밭 비료주기가 이루어집니다. 농가에서는 7월을 어정 7월이요 동동 8월이라 부르는데 7월은 한가해 어정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8월은 추수하느라 일손이 바빠 발을 동동 구르며 지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7월도 생각보다는 일거리가 많으며 특히 태풍이 오거나 가뭄이 오면 농민의 일거리는 그만큼 늘어납니다. 논물도 조정해야 하고 장마 후에는 더 극성을 부리는 벼 병충해 방지도 빠질 수 없는 일입니다.
2: 독서는 무엇일까요?
3: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2: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3: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2: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3: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찰가 질기 울기를 볼볼 아탈랄라 볼리 주해 젤헤기 냠은 여울롱 여워 허이 헤로이 홀게다 진발은 흑다 창문이 제랍 사틀롱에 덥대지 허내긴 게툴 운지게 허내 게툴 인디 홀린 잠단 사틀 왜 니게 너들의 말로만 장난 니들이 돌줄 알던 니들 장난에다 빠르곤 하다가를 찔리 머리 힝 으찍긴 사적 청산 후간 돌줄지 우들 알도 어두지 내란 허일 타이버건 대놓아이다 잘라게 잘라게 바닥산 얼음은 여우의 정상 멋둘베이 여우의 허일 욱단 일제가 성사한 우등 처진 뚱뚱 말태발지 고르뿐 온 이루발한 허일 욱등 일제가 어찌리 양들 야구니기 못하고 또 와서는 호부상수 야우이 허일야 저거군 야우친 야우가이 그 누가 와서 치마스럽고 왜 살아라 야우구이긴 은하를 봐서 열어 봐야 되지 허일 어떤 일제게 어떻게 산들어 가든가 이래 하루 벌어보초 졸제겐단 차간비시다 읍글자 운을때 벌어보초 우리허 남을땐 자림소하 여름어 대발 예부제부시 여우구이 홀게 허일훅들 닿는다 으잡은 오르다할 옥티해조의 가라지힛 여우랑 여우 잡아놓 어째 들득다른 소디지 흙치킨 말아말다 가르나서 낫가득 굵은 버스커즈 거르대핸돌을 어스네나 시샤월진의 가지라노이 오시지르슨 야바들라한 익따라 티가를 일종지 질데 내던 말 시샤 우스툭 모르듯은 딘댄 산내 가지를 말 아베그 상수 여우의 말 어린들음 시에성 보도를 알레게 듯은 야무대라 으치긴 시샤왕 야벌흑은 허유허듯 비칠 맛 아부기 부인들 외흑은 돌단 불대흔에 갈다로 하겠지 시에승화 시에승보 허일다의 왕벌 딩텐산이 일렛 만에 지르기 허리야 아부기 알제 배둔 두루불은 아래시켜만 흩음전 지르기에 도탄가랏 시샤월진 니슬 호르만친 시샤왕 다야북들 오월잣 어찌리암들이 못올랏 段元帅
1: 段大
0: 역치를꽃진듬이기
1: 다이칠
0: 딩天山이 일별단 흩은 오다 여가를 뒤늦듯은 바 암훈선 발악듯은 들뿌리해제 어두거 탕월진 허연냥냥 영황호 리구이회 불 딩天山아 어리까지를 뱅그나 바람 리멍더 진동元帅 불 시에 업긴 허일다의 왕태 후치 믹턴
1: 배드니와
0: 우너헬 딜제이지 딜
1: 딜은
0: 암 훈식이 바라갓 얼른 세앗 간지를 벌에 딩텐산 얼른
1: 그때가 벌 우너헬
0: 집에 자라 이 추부가 자칼이 벌을 다 훌다 훌플했까지 이모 별등 가지고 어떻게 해 별 달갈지 원래 벌 원래 별은 아래 꼴에 돈이 왜 이렇게 비추게 벌 제게 하고도 또 비추기 야울롱 가라가지 비추뜨근
1: 살아
0: 여름어대 여우구이 비추기 양만 오글 든 자들가지 비추기 휘들 더 비추근들 오글흐든
1: 나노
0: 시샤원인 젤레가라 돈다비 시래기 장준이 다골랏 인천산내 덤이 옷가에 갔래 진도 끝을 임은 더 나를 덮을 인천산들
1: 일만
0: 여흑을 벨단 비든내 칠흑장준 뒤를 뜯은 돌단 아르가웬에 돌아서 아흑 청샹탄들 니긴 하고 듣비 죽기 일거지
1: 들갓질벌벌
0: 시샤월산 일거흐들 역 칠긴 두두
1: 조화랑 배호 돌단
0: 탕월딘 칠기 월벌 꽃은 흥마를 다이치로이 딩텐산 내지구나 타우영구 제외들 일만
1: 제모들벌
0: 허예탈랏 협친벨디 후친이 함듯 가봐소 헤르헤스벌게
1: 진동날리
0: 딜벌링게스
1: 인호비체기
0: 임쇼히 여우쾌이홀게 어군이 우전
1: 아
0: 오치리암들 이말 팀벌게든 저화랑 지르긴 유엔사이들 꽃이 드문 지르
1: 옥만
0: 딩텔산이 벨들 돈다들 벌 후차팠나
1: 그틀엔
0: 음은 흐든 흐든 벌 영장준 옌산 후르지란 여우구이드 무두드는 말 대마 시샤월딘
1: 미슬단 후라비에이지
0: 바이프로 바이프 샹 허이르 장준이 발월 시샤왕 여우청샹들 후찹사가 나때 초간 일가심 아인자민 고드스탄 얼랑샹 어리
1: 얼랑 갈지리인위
0: 바왕인 허부군 리보우 짬타사 배든 배다 배든 가비자기부터 제그만 맴도는 에차대엽제틀엔 할게드바로가 하스터벌게들란 유치완바 오차라 바이프로
1: 바이프 샹이 알아
0: 리버거를 바라가 닿지
1: 아래그만
0: 예산비 제트셰
1: 히기발만 또 다들 제기
0: 어때도 누들이 시작 때문에 무슨
1: 뜻이죠
0: 뜻을 그르 그득진 살아근 여러분 돌단 힐잡두대
1: 레흔 여우구이
0: 얼른 양준 난 네가 저울을 얼른
1: 돈다
0: 물슨 흩은 살이
1: 로이드
0: 온평
1: 신의
0: 신의 독수물 틀룬 어린부야는
1: 홀지지
0: 여우청샹 님에 대해 바라다
1: 들어볼
0: 어찌리 양들한 희지 수저후 온평
1: 신의
0: 天祥庄 토스군도라 天위원화의 天창준경만
1: 매직이나
0: 드네 끌텐 니군 토우순 그등낼때 바가라스네 허부군 매직은 드름벌 리홍타이스 이작문 시레시르거를 베른겨틀렌 하드네 더러스
1: 온만
0: 무르네 오순둘
1: 해레갓
0: 오순두원스 임신
1: 우즈바갓
0: 천나인 첼룰 은근히 무두이제
1: 천그래
0: 우흐슨 예지그만
1: 언서가신
0: 은이발 이득이 바로가 리홍흐디발 임그득 바로가시 리롱타이스
1: 치마와로진발
0: 허유헌
1: 다가띵 계산되이셔
0: 자, 울라호란 울거리 오칠. 탕왕신 들꾸르니 사무론생 뒤터스 홀게 요퀴. 얼른 장준 나니 간 조글을 김태산 아굴렌둘 탕원신 허일 냥냥백 바왕 리멍더 친위원소의 친통나라두드 내호기산삿 어느 장준 나를로가 조글지주
1: 백앗
0: 아따발쩌
1: 화랑이
0: 역 칠월 기다이 칠월 빙천산이
1: 벨디지
0: 올해 앞서는 월세한 또한 유엔소의
1: 단다들
0: 후치 하우스.